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솎아줘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더 어니까 한 10월 중순쯤 되면 무는 뽑아줘야 돼요. 거의 다 심는다고 봐야죠.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이죠. 자기네 먹을 거는 예, 다 심어요.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이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큰 데는 없고 다 이제 본인들이 드실 만큼은 다 직접 심는다고 봐요. 일단 우선적으로 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말랭이로 말리고 이제 절여서 장아찌로 하고 동치미 담고 뭐 이제 때에 또 국을 끓인다든가 무나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서 무나물로 드시고 또 이제 뭐 겨울에 또 이제 만두도 해서 드시고 이제 장아찌 뭐 절인 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장용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이거는 이제 저기 이 할머니가 그 예가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한 이제 김치 만두를 해주 거기서 주로 이제 하시는데 겨울에 그럼 이제 그 맵다고 이제 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득득 긁어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무만두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김치만두만 이제 주로 해 먹었고 사 먹고 김치만두만 이제 만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묻혀 있었어요.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이제 두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숙주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국으로 먹었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찐만두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두 뭐 튀김만두 예, 그랬지.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국을 끓여 먹었죠.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주 산골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뭐 식재료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없을 때니까 그냥 맹물에 이렇게 물이 펄펄 맹물에다 끓여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식재료들도 많이 이제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어물,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멸치,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북어채, 그다음에 건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국물도 훨씬 구수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또 사골육수로 이제 해먹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육수들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깔끔한 맛을 내주는 건 멸치 육수가 예 깔끔하고 구수한 맛은 멸치 육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던 걸 보면은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전분가루, 감자 전분 약간 섞어주면 얘가 더 쫄깃하고 잘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자 전분하고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천일염 좀 약간 간간하게 천일염 정도 섞어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안 돼서.

요거는 이제 썰지 않고 수저로다가 긁어서, 예, 긁어서 하는 만두예요. 수저로 긁어서 그러면 씹는 식감도 좀 사각사각하고, 네.

옛날에 할머니는 이거 손목자는 만두라고 빵빵하게. 아, 요것도 이제 무만두인데요. 요거는 이제 김치를 섞었어요. 배추 김장김치를 섞어서 만든 건데, 물을 이제 채 썰어가지고 그냥 마른 냄비에 이제 소금만 살짝 넣고 물을 볶아서 식히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져서 무에 한 30%만 넣었어요. 그리고 당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해먹는 그런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당면, 그 다음에 숙주, 두부, 그렇게 넣은 요거는 또 무만두예요.

대표적인 멸치, 예, 국물 멸치, 그 다음에 이제 황태, 머리도 좋지만 황태채, 오늘 황태채를 넣어서 한번 끓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렇게 넣고 육수를, 예, 낼 거예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국간장. 예, 제가 이제 집간장. 제가 이제 간장을 직접 담으니까 주로 국물 요리는 집간장을 써요. 이제 물이 막 이제 펄펄 끓기 시작하면 좀 줄여서 중불에서, 예,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야지 이제 얘도 우러나고, 또 너무 오래 끓이면 이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한 40분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네, 멸치 한 줌 넣고, 그 다음에 북어채 한 반 줌,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새우, 예, 이것도 한 줌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마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다시마 넣어주고 불을 꺼서 우리는 거예요. 뚜껑은 열고 끓여요. 네.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고. 다시마를 지금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한 장 넣을게요.

이제 누에도 치고 밭이 밭도 이제 얻어가지고 소작농이지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농작물을 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은 이제 홍천 쪽에 홍천에 있는 분하고 이제 해갖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를 떠났지. 원주로 온 지는 뭐 한 25년? 원주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식당을 했어요. 고구마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고구마 오색 수제비를 가지고 나갔거든. 그때 이제 장려상을 탄 거예요. 그러던 게 기술센터의 그 계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한번 여기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방학 가면 또 겨울에 가고 뭐 이제 명절 때 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때 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하니까 내가 무만두를 해줄 테니까 이게 감기에 좋다. 무는 많이 먹은 감기에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을 하나 꺼내오더니 앉아서 계속 이렇게 긁으시는 거서 긁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주물주물 하더니 만둣국이 된 거야. 아무래도 지금이 식재료가 풍부하죠. 옛날에는 한정돼 있고 또 고철 아니면은 꼭 그 철이 아니면 없잖아. 지금은 뭐 사시사철 겨울이 여름인 듯, 진짜 여름이 여름인 듯 겨울에도 뭐 모든 푸성기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주로 겨울에 해먹지 여름에는 거의 뭐 해먹을 일이 없잖아요. 여름에 또 농사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면 밖에 내놓으면 얼잖아요. 채반에다 빚어서 밥 뒤뜰에다 놓고 이제 얼린 거 끓여 먹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얼기 전에 끓여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놔둘 때는 거의 이제 옛날에 시골에 광이 있잖아 왜 이렇게 음식 뭐 그런 식재료 쌀 이런 거 넣어놓는데 채반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예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얼잖아. 만두를 이제 빚은 거를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착착 담은 거를 또 이제 자기네 또 솜씨를 뽐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어요. 뭐 1월 1일 이제 정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은 그냥 축제야. 그냥 한 달 내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솜씨 자랑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씨 아저씨네서 만두를 미니까 다 동네 사람들 와라, 오라 그러는데 거기서 또 먹고 어른들 술 드시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이제 저쪽 사랑방인데 큰 상 하나 펴놓고 이제 애들 다 오라 해서 애들은 거기 다 모여 앉으면 또 애들은 애들 만둣국 갖다 주고 이제 만둣국에다 뭐 떡이랑 이런 거 이제 갖다 주고 어른들은 또 막 술 드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김씨 집에 뭐 내일은 이씨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월 한 달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만둣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분은 그걸 채쳐서 뭐 볶아서 넣기도 하는데 거의 안 넣고 그냥 김치 다지고 당면 두부 이제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뭐 그런 정도 그 무의 향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느껴지고 어 진짜 이거야말로 건강식이네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느꼈어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좀 짧으면서 좀 작아요. 그 왜 해떼기나 하면 옛날 말로 그 해떼기는 그 시그거를 보고 시끄디끄하다 그랬잖아. 등은 약간 검은색이 나고 배는 하얗고 그러다 보니까 히뜨기뜨기하다는 소리를 해떼기로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일명 오줌싸기라고 돼. 이렇게 잡으면 오줌을 좀 싸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좀 적게 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많이 나요. 아니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겨울에 또 많이 나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그래요. 이게 나지 옛날부터 우리 조그만 때 나 여기 본토백인데 조그만 때부터

또 그게 잘 잡혔어요. 원래 대가리가 없으니까 잘라내고 몸통만 갖고 이제 식혜를 담는데 조그만 건 이제 대가리 체류해요. 뼈가 아주 삭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주 그거 고소해요. 껌 씹는 것 같아요. 그 대가리가 뼈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맑은탕도 끓여 먹고 뭐 식혜 담근 사람은 여유가 좀 있으면 식혜도 담가 먹고. 예.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뭐 해뜨기 식혜 뭐 배를 떼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꽁지를 자르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미 같은 거 이제 빼고 그 핏대 빼고 그래갖고 이제 바짝 말리죠. 밤낮으로 한 이틀 말려야 돼요. 아주 딱딱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래서 쓸다 보면 어떤 데 칼 이빨도 났고 가위 같은 걸 하면 가위도 부러지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걸면 여기 아가미 빨리 안 말라요. 이 거꾸로 걸면은 이쪽 끝까지 이렇게 배 가르는 이 끝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좁쌀하고 쌀 조금하고 질근 가루 뭐 등등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최소한 꼬들밥을 해서 반나절은 말려야 돼요. 일종의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아, 그래서 버무려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단지에 담아서 그 부뚜막에 그 밥그릇 뒤에 아버지 밥 이렇게 담았는데 그 뒤에 옆에다가 여기 단지를 놔두고 보통 적게는 사나흘 많게는 한 대여세 이렇게 놔둔다고. 여름에는 안 하고 가을 겨울로 하니까 봄하고 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벌거지들이 많이 껴서 말릴 수가 없어요.

0: 여기 본토백이에요. 엄마는 원주고 아버지는 함흥이에요. 13살 그때 당시는 먹고 산 게 특히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웠어. 처음에는 무서웠지. 도망도 들어오고 뭐라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못할 일이 어딨나. 남발이라고 해서 고기 안 날 때는 저 외지 나가서도 가끔씩 하다가 오징어도 잡고 뭐 다른 발이도 하다가 또 이제 고기 이제 한두 달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임원, 주변, 삼척, 정나진 주로 감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죠. 네. 뱃사람들은 얼마큼 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거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명태 잡는 배들이 몇 척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 후에 이제 그 이제 내가 기억한 거로는 그 목숨 갖고 이북 사람들이 명태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
1: 네.
0: 예. 그리고 항구란 게 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저 항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저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1: 네.
0: 이 방파제나 여기가 없었어요. 여긴 바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민의 그 모임도 있었고 70년대, 75년도 그 사이에 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등대가 이 군사 등대인데
1: 네,
0: 저기 38도 30분 선이 저 정확하게. 네, 그래서 여기 그전에 배를 타면 1마일 이상 못 낫게 이렇게 막고 여기서 막고 또 바다로도 못 낫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 후에 이제 조금 터진 게 1마일 이제 저 안으로 해서 이제 저쪽으로 좀 다니고 바다는 못 다니고 그 후에 터지기 조금씩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터져서 이제 바다를 이제 막 낳는 거지. 조도장도 마찬가지. 창녕발이 여기 하는 사람들 많았죠. 사각형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한 35cm에서 한 40cm 높이로 만들어요. 옛날에 골탄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렇게 발라갖고요. 물이 안 새게 만든다면 그 밑에 이제 유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빨이 다 빠졌어 옛날에. 그 파도하고 이게 그 들여다보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1: 입으로.
0: 예.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한쪽에는 창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이쪽으로 놀베기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마 여기도 마이까지 그래도 여기 뭐 받치고 입에 물고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면서 예, 옛날부터 꽤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 모르는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기 본토백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들이 했었어요. 흔한데 안 먹는 생선이었어. 많이 잡히긴 했는데 생기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낮았다고 봐야지. 어머니가 혼자 담그니까 그 식혜를 자르는 저 해뜨기를 자르는 게 말라놓으니까 힘들어가고 그런 걸 자꾸만 그 옆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돈까 썰 쓸만 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건 노인네가 이 사람 일로 와라 이거 좀 해라.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 것뿐이지. 내가 도와주다가 배웠는데 거기다 칼 도마에다 놓고 망치를 쳤어. 워낙 그 뭐 귀한 건 아니지만 만들기 힘드니까 단지로 요망식하게 만들어갖고 뭐 한 달씩 먹은 것 같아. 그 식구들이 많았어.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배운 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경도 노인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봤지만은 그 후에 엄마가 혼자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방법은 그대로 썼는데 좀 고기에 좀 덜 건조된 것 같아갖고 해서 먹은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지만은 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1: 네.
0: 네.
1: 새콤한 맛.
0: 새콤한 맛은 더 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맛있어. 난 못 본 것 같아요. 맛있는 식혜고 어디 가서 구경 맛을 못 볼 수 있는 귀한 식혜지. 나만의 식혜.

0: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1: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1: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죽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1: 그럼요.
0: 있죠.
1: 네.
0: 그 아삭아삭
1: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1: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기한식
1: 조리예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1: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1: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1: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종이포로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2: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2: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2: 오케이,
0: 거 추천해
2: 오케이,
0: 주세요.
2: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2: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2: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2: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2: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2: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2: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2: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0: 아니에요.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0: 진짜?
2: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2: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2: 네.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2: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2: 추성골이라고.
0: 이거 노트예요.
2: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3: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3: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3: 예, 앉으세요.
0: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0: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3: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3: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3: 곡차로 드셨던 술이에요.
0: 진짜로? 네.
3: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3: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3: 이거는 증류제, 증류주.
0: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3: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크림을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아, 그런 거?
3: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0: 이제 약제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제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1: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0: 오! 우리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봉이지.
1: 금요 가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m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Morning mist covers the mountains, and the river glistens, holding the light within. A waterway stretches out in the early hours, a time untouched by anyone. There lies the Panguchan stream. As you follow this path, the time of old calls out to you. Touched by the wind and washed by the water, the stones have embraced memories. Rocks that have crossed vast stretches of time to whisper their stories to us. Now, it is a heritage that humanity must protect. With every step taken, Panguchan Stream has accumulated stories. Here is another chronicler.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규라고 합니다.
0: His work is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people who vividly restored a part of Shilla engraved on a thin gold leaf into digital form. As the art of the past meets the technology of today, cultural heritage gains a new life.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From conservation scientists to digital artists and computer engineers. For them, the heritage of the past is a new future. Since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an stream wer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now preparing its digital heritage.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항 벽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How will the legacy of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an stream awaken through new technology? The Earth's time spans billions of years. Upon it, human memories have been etch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now, we stand before it.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 인사. 여기 바위에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항 벽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Digital heritage expert Kim Ji-kyo continues his new challenge in Gyeongju.
1: 그 플래시백 게림이라고 하는 경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게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At the site of the Gyeongju Apex Summit,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the time of Silla once again meet the people of today. He is the one who bridges the gap left by past artifacts with modern sensibilities. 게림, the forest where the myths of Silla slumber, meets the digital world to be reimagined and transformed into reality.
1: 예, 바뀔 것에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A new space where myth and the virtual world converge.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Here. You can also see patterns inspired by the Panguda Terrace petroglyphs. The past does not linger. It seeps into new memories.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leaving humanity's traces on the rocks. And that heritage has now become a name known across the world.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It was a long-awaited moment.
3: 방구천 양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The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hich everyone had hoped for. The real story begins now.
3: The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안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느끼네.
1: It's still young, yet it has a
0: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간다.
1: 한구천 stream carries the pulse of life and never stops, even at this very moment. Within it, humans are part of nature.
0: Caput, 또 돈다. 지금 막 파란색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란색이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이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1: The photographer is waiting for the bluebird. Those raw, wondrous moments arrive like a reward for a heart that is waited with bated breath.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국가 위기,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 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After a long wait, he encounters these precious lives. Their profound attachment to life is captured by the camera.

0: historical puzzle was completed as two records connected.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버펑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버펑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버펑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A place where the breath of the past echoes like a story. 소리꾼 고영열 has come to see the petroglyphs in Cheonjeon-ni. He, who has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through traditional music, stands before this great heritage.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 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0: 싶었을 뿐이었는데.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k,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0: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어차피 누구의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1: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5: 이번 벨트 뭐야?
0: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5: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6: 오랜만에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 일을 벌이고 계셨구만.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6: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7: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제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0: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1: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2: 예, 그렇게 했죠.
0: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1: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5.
3: 어?
1: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차 몰고 여기서 도망쳐.
3: 야,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1: 다 끝나고 말해줄게.
0: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4: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0: Then she gets a call.
1: 도망가, 희주야.
0: Just then, Ugi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kyu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j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u manages to meet Do-kyung.
3: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1: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3: 마약 아니야.
1: 그럼 뭔데?
3: 그게...
1: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0: Thus, Hee-j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1: 어찌? 아야, 우기 기억났나?
0: Ugi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5: 성찰.
0: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Ugi had recognized Hee-ju's face during the chase. Ugi locates Hee-ju's hideout.
3: 누구야?
1: 깜짝이야.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Ugi's desires begin to boil over.
1: 누나, 마약이든 금괴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은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0: In the end, Hee-ju agrees to work with Ugi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6: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장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4: 빨리 찾아내.
6: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4: 뭐야?
6: 박의사는 그 관안에 뭐가 들어있지?
0: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here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est.
7: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8: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0: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e series.
5: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9: To portray a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5: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정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9: Actor Kim Sung-chul played Ugi,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10: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부랑 이렇게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를
5: 좀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9: 도경, who draws Hee-joo in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10: 욕망이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9: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11: 나 봐요.
12: 오줌지리겠네.
10: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9: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13: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9: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화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피로노는 버려진 복제 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 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 섬 임피레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거주클론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상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좀.
2: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4: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인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 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인피로너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었지.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종이.

0: 각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두었던 현실 삶에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Yeehaw! Simply K-pop! Howdy y'all! I'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mply K-pop MC, Gravity 원준입니다!
0: Woohoo! 네! Everyone, it is an emergency. Apparently, a wave of artists capable of stealing fans' hearts have taken over Simply K-pop today.
1: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에 저희 명나절 보안관들이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말이죠.
0: Given the situation, we fully transformed into sheriffs today from head to toe. What do you think? Do we look good?
1: 저희들 좀 멋있나요, 오늘? 빵야, 빵야. 자, 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치명적인 매력으로 팬분들의 마음을 훔칠 아티스트분들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0: That's right. Today's stages in particular are dangerously charming. If you let your guard down, you might just fall in.
1: 네, 여러분 심장 아주 단단히 부여잡으시고요. 오늘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글로벌 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But honestly, after seeing the rehearsal, we were the first ones to fall for them. My heart is still racing.
1: Aha, me too, me too. 안 되겠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만나러 가보시죠.
0: All right then, let's settle up.
1: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Music start.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음속에서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Officer, it's watermelon season now.
1: Oh,
0: I love watermelons. Watermelons are the best.
1: 아, 역시 여름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0: Do you have any other favorite summer fruits?
1: 그럼요. 피치도 좋아하고요. 복숭아, 어? 그쵸? 자두도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건 그냥 다 좋아합니다.
0: Okay, just like the extrovert you are, even your fruit preferences are so colorful. If I ever buy you a fruit, it's gonna have to be a whole fruit basket.
1: Oh, sounds good. 너무 좋은데요?
0: Alright, just like an assorted fruit basket, today Simply K-Pop is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exciting stages, starting with the boyish charms of Cha Dong-yeop.
1: 네, 이름처럼 상큼한 음색의 자두 선배님, 파워풀한 에너지의 Unite, 그리고 컨셉츄얼 아이콘 빌리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Welcome!
2: Hello.
0: 네, 다 모델 같습니다.
1: Al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ello, we are 82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에이리트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3: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었는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like the wrist where we go tiki tiki ta ey.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2: okay.
4: our time.
5: Show off the ice.
4: Yeah.
5: Ice on my wrist.
2: All right.
0: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4: Yes.
0: 네. 좋습니다.
2: Okay.
4: Let's
0: Come on.
4: Go.
2: Let's go.
1: 알겠습니다.
6: Music cue.

0: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Amazing.
2: Perfect.
0: 좋습니다.
3: All right. Sophia, I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82 Major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so my first question is, what part of your styling did you focus on the most today?
0: 아하. 오늘 스타일링에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졌으면 하는 포인트.
3: 맞아요.
0: 한번 우리 성모 씨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이제 제가 이 티키테키타 후렴프를 맡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손이 굉장히 잘 보여서 반지에 힘을 줬습니다.
3: 오. 네. So he put on his rings because the wrist part is really noticeable.
0: 나 석준 씨도 있을까요?
5: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안무 약간 느낌이 성숙함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멋있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3: So his attire today is a bit mature and sexy. Yeah.
0: 도겸 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요? 저는 렌즈를 꼈어요.
3: He put on contact lenses.
0: 와우.
6: 강렬한 눈빛을 눈을 크게
0: 더 가까이. Zoom in.
6: Oh yeah. Oh yeah.
3: Oh yeah.
6: Oh yeah.
3: Okay,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Yes, so out of all the styles you tried so far, including hair, makeup, and outfits, which one got the best reaction?
3: 어허!
2: 이번 활동에서요?
3: 네.
2: 저는 약간 한쪽 머리를 반만 까고 했던 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3: 오호! So for Seongil, when he did his hair like half up and half down, that's when he had the best reactions.
2: 반깐.
0: 오호! 예찬님도 있으실까요?
6: I think it was yesterday. Yesterday we did our highlight medley outfits, and I think that one had the best reaction till now.
2: Okay.
0: 좋습니다.
7: 저는 자켓 저희가 자켓 촬영할 때 그 흰색 도복착을 입었는데 그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6: Nice.
3: Is it like a
6: training clothes?
3: Training clothes. Style? Yeah.
0: 좋습니다.
3: Alright, next question please.
4: Okay, I've been really into hairstyling these days and taking care of your hair is super important too. Do you guys have any go-to hair care routines?
0: 아, 각자만의 머리, 헤어 관리 루틴 있나요? 어허, 성모님은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일단 굉장히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니까 컨디셔너를 먼저 올려놓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10분 정도.
0: 오.
3: So for Seongmo, because they put on so much hairspray for their hair, before he washes it, he puts on conditioner on for at least 10 minutes.
0: 어허. 석재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5: 저도 예전에는 이제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약간 소요된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머리를 씻었는데 원래는 저도 한 5분 뭐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고 그래서 거의 바로 씻어도 바로 씻겨 나갈 정도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3: 오, 나이스.
1: 잘 말립니다.
2: 어허.
6: 굿.
1: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 오호.
1: 잘 말려야 합니다.
3: 도균 said, make sure you dry your hair well after you wash it. It's very important.
6: Definitely.
3: All right, next question, please.
4: Yes. Are there any concepts you'd like to try in the future?
0: 아하,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도 있는지. 어허, 성일님 있으실까요?
2: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또 섹시하고 성숙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힙합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3: 오케이, okay. So Seongil said because they came out with a more mature and sexy concept this time, he wants to try like a more hip-hop type concept next time.
0: 예찬님 있으실까요?
6: I would have to agree with him though, because obviously 82 Major is a hip-hop group. So going back to our roots is something that I'm not against.
3: Well said.
0: 자, 성민님 있으실까요?
7: 저는 약간 2010년대 K-pop 느낌의 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Oh.
3: Crowd was very good as well. All right, Sophia, could you say a final goodbye to wrap things up?
4: Yes,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guys on the 5th mini album, Feelum. Keep on making us at these proud, and I love you guys so much.
6: Yeah. Yeah. Yeah.
0: 네, 소피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82 메이저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도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our international ETs and all of the ETs that came out today to support us. We miss you guys. We want to see you guys. We'll come to see you guys soon. We're still here. We're still promoting. So watch our stages. We love you guys.
3: All right. We love you too, Timothy.
6: I love you too.
3: All right. Here are the Flawless Performance Kings, 82 Major, bringing us Sign. Is everyone ready?
0: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6: Let's go!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아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부작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0: 더 넉넉하게 넣어야지.
1: 센 불로 1시간, 중불로 1시간. 이따 꺼 끄고 한 30분 뜸 들이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불조정이죠. 시간과 불조정.

0: 내게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다 감나간다.
1: 여로박 달려. 쫙 명이천.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차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칡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찌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틱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찌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할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튀김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을 배고프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끼 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한끼 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핏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피 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

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0: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얘는 꽃이 없잖아. 꽃 머리를 따버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35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1: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차인 37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0: 저희 형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한 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네.
2: 이거?
0: 네, 그렇지.
2: 이런 거
0: 어디서... 그러다 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2: 이런... 이거?
0: 그래.
2: 이거 맞지?
0: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잘못하다가 꽃 따면 이제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형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2: 네?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0: 나한테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CCTV 다 있잖아.
2: 도망갈 수가
0: 확인해가지고 아주 하다라도 잘못하면.
1: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짓고 있지만은 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0: 트러블?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처음에는.
2: 어떤 게?
0: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3: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이 농장 일하는 거나 뭐 형의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0: 그렇지.
3: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 것 같아.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0: 다행이네.
3: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살아야지.
0: 그래. 근데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3: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0: 그래. 밥 먹으러 가자.

0: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먹고 이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 해본 게 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파.
2: 배고파?
1: 이제 점심은 뭐 하십니까?
2: 비빔국수.
1: 비빔국수?
2: 응. 남기는 비빔국수 안 좋아하잖아.
1: 나는 잔치지.
2: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1: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2: 어.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1: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2: 아니 괜찮아. 엄마가 아들도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1: 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힘들 것 같은데.
2: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든든해야 일을 잘하지. 나만아.
1: 응?
2: 엊그제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1: 걔?
2: 응.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 잡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뭐.
3: 그럴 수도 있어.
2: 시금치.
4: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잡채가. 형도 엄마도 둘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잡채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야, 이거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잡채는.
5: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되고 형은 조합이야기.
1: 내가? 나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리할 줄 몰라.
5: 이제 형도 형수님 또 위일이거나 이러면 형도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봐요. 잡채 하나는 배울 수 있겠네 오늘.
1: 도전은 해볼게.
4: 됐으니까 레시피 한번 봐보자.
6: 내가 재료를 준비를 손질할 테니까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7: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6: 어?
7: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6: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7: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6: 자, 이걸 굴러다니잖아 동굴에서. 한쪽 면을 일단 자 고정이 좀 됐지. 그러면 일단 얇게.
7: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6: 기다려봐. 여기서 채를 썰어.
7: 응? 두꺼워. 더 얇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던데.
6: 더 얇게 썰어줄게. 자, 형이 한번 해봐.
7: 이렇게 잡는 거야?
6: 응. 오, 오, 오. 손가락 나가.
7: 역시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6: 그래. 자, 봐봐. 형이 산 당근.
7: 응?
6: 이게 채썰기냐고.
7: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 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님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6: 잡지 마.
7: 내가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6: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씻어와, 이거.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요알못이었죠.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7: 아,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6: 나? 뭘 잘해, 잘하는 건 아니고 자취를 오래 하는.
7: 손 조심해.

0: 손조 심하라고.
1: 네.
0: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선배이면은 이따가 오후에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1: 조심하고 있어.
0: 안 다치게. 항상 안 다치. 안전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 다치면 안 돼.

0: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야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뭐 시금치 뭐 짬밥 같은 거 뭐 있었잖아 훈련할 때 먹었던 거 봉지밥 그거 기억나? 어
1: 봉지밥 기억나지?
0: 아 그거 진짜 맛있어 나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훈련 받으면서 먹었던 봉지밥을
1: 너는 근데 어떻게 응. 어? 형이 있는 부대로 오게 된 거야?
0: 근데?
1: 응
0: 몰랐지 나도 아니 난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아 난 그때 엄마 말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뭐 엄마가 뭐 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받고 보니까 형이 있네
2: 가라대
1: 이렇게 앉아있어야지 그래
0: 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었지
1: 딱 들어와서
0: 딱 그렇게 잡고 네. 이러고 딱 앉아있을 때
1: 어? 남원!
0: 이병! 조! 아,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아,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나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0: 그치? 있는데 그치 그 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양파, 당근, 대파 넣고 식용 넣고 볶아주는 거야 부족한 거 같은데
1: 좀 가볼까?
0: 좀만 한 번 더 오케이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 그치?
1: 어, 시금치 형. 시금치도 같이 넣어?
0: 어. 아닌가?
1: 맞아, 다 같이.
0: 자, 끓는 물에 삶아. 아, 형.
1: 따로네, 이거는.
0: 이걸 형이
1: 해볼까? 어.
0: 읽으면서 해봐.
1: 참기름, 간장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준다.

0: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무쳐낸다. 물 잘 뺐죠?
1: 네. 예. 그러네. 당면 별로 안 많아 보인다.
0: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건 형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1: 뜯어?
0: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예? 예?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1: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허, 이거 너무 커요.
1: 커요?
0: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섞으면 끝. 간장 5스푼.

0: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1: 이거 농장이?
0: 왜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1: 준비하면서 원래는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0: 딸기?
1: 난 딸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는 했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0: 엄마 의견?
1: 엄마, 형도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응?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0: 먹어봐.
1: 일단 먹어볼까?

0: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된 것 같은데?
1: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0: 엄마 불러볼까? 엄마! 엄마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영 아닌데요?
2: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1: 괜찮아? 비주얼은?
2: 맛.
1: 좀만 먹어?
2: 응.
1: 장난 이런 것도 먹어야지.
2: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1: 그치? 그러면 숟가락. 여기요? 아니야, 아니, 저기다
2: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1: 있지.
2: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1: 아니 엄마, 응? 엄마가 정해준 건 응. 간장 5T였는데
2: 그래?
1: 지금 엄마는 한 5T인데? 20T 되는 것 같은데.
3: 5컵이 들어간 것 같은데.
2: 그래서 너무 싱겁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딱.
1: 설탕도?
2: 응, 그냥 엄마 경험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1: 설탕도 넣었어?
2: 그러니까
1: 3T였는데?
2: 너무, 너무 조금 넣었나 봐.
1: 이거는 거의...
2: 엄마가 먹어본 이...
3: 더 들어간다고?
1: 아니 엄마는 레시피를 써줄 이유가 없네.
2: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떡하지?
1: 야, 한국인은
2: 그렇지.
1: 레시피는 그렇지. 소용이 없어.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만.
3: 응.
1: 어?
3: 응?
1: 요리는 엄마가 하는
3: 요리 못하겠다고 우리는 엄마.
0: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2: 그럴까?
0: 네.
2: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겠다. 맞아.
1: 엄마 거랑 비슷해?
2: 응?
1: 엄마 접시랑 비슷해?
2: 그래.
1: 고기는
2: 비슷하네.
1: 비슷해 나도.
0: 맛있다. 또?
2: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2: 근데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질게.
1: 아 그럼 누가 해?
0: 그럼 엄마
1: 내가 해?
0: 엄마 저...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2: 응, 엄마가 일할게.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응? 남은이가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 한번 해줘. 너무 맛있다.
1: 맛있네.
2: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1: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와?
2: 엄마, 그럼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웃을 일이 없었잖아. 막, 응? 진짜 아침 6시, 7시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일손도 늘고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좋은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1: 엄마는 네. 가끔 깨지.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저 다육이랑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2: 다육 있어.
1: 뭐 손질하고
0: 아직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1: 그건 아직이야 엄마. 좀 더
2: 아, 니들을 믿으니까 그러지.
1: 알겠지, 알지.
2: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그걸. 아, 남은이가 엄마를 잠시도 한눈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이러면서 일러요. 그럼 이제 큰애는 왜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남은이는 이제 상비 농장 이제 3년째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 좀 말해봐.
1: 앞으로의 목표?
2: 목표라든가 꿈 뭐 이런 거.
1: 일단은 뭐 1, 2년 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매출이나 막 이런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여유, 엄마는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막 나는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월급도 주고 하자,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엄마랑 뭐 얘기도 하고 그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2: 그래.
1: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2: 그래
1: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2: 그래
1: 우리가
2: 그런 게 가족이지 뭐 그지?
1: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텨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2: 그러기 위해서는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형도
2: 그래.
1: 왕부하니까
2: 이제 우리 둘이 할 때보다 형이 와서 더 힘도 조금 덜어지잖아
1: 그렇지.
2: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1: 짠.
3: 파이팅.
1: 파이팅.
2: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네.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1: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동장이

지금 여기는 무를 심은 거예요. 8월 초에서 이제 8월 달, 8월 중순까지는 뿌리는데, 아직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은 곳도 많은데, 여기는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뼘 정도 자라면 얘를 이제 솎아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열무? 열무가 됐다 싶을 때 솎으면 이제 김치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너무 크기 전에, 너무 커서 얘를 솎게 되면 다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솎아줘야지 무가 차라 커지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나름 무가 이제 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솎아줘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어니까 한 10월 중순? 쯤 되면 무는 뽑아줘야 돼요. 거의 다 심는다고 봐야죠.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이죠. 자기네 먹을 거는, 예, 다 심어요.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이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큰 데는 없고, 다 이제 본인들이 드실 만큼은 다 직접 심는다고 봐요. 일단 우선적으로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말랭이로 말리고, 이제 절여서 장아찌로 하고 동치미 담고 뭐 이제 때에 또 국을 끓인다든가 무나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서 무나물로 드시고, 또 이제 뭐 겨울에 또 이제 만두도 해서 드시고, 이제 장아찌 뭐 절인 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장용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이거는 이제 저기 이 할머니가 그 예가집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한 이제 김치 만두를 해주 거기서 주로 이제 하시는데 겨울에 그럼 이제 그 맵다고 이제 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득득 긁어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무만두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김치만두만 이제 주로 해 먹었고 사 먹고 김치만두만 이제 만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묻혀 있었어요.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이제 두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숙주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국으로 먹었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찐만두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두 뭐 튀김만두 예, 그랬지.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국을 끓여 먹었죠.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주 산골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뭐 식재료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없을 때니까 그냥 맹물에 이렇게 물이 펄펄 맹물에다 끓여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식재료들도 많이 이제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어물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멸치,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북어채, 그다음에 건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국물도 훨씬 구수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또 사골 육수로 이제 해 먹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육수들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깔끔한 맛을 내주는 건 멸치 육수가 예 깔끔하고 구수한 맛은 멸치 육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던 걸 보면은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전분가루, 감자 전분 약간 섞어주면 얘가 더 쫄깃하고 잘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자 전분하고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천일염 좀 약간 간간하게 천일염 정도 섞어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썰지 않고 수저로다가 긁어서 예, 긁어서 하는 만두예요. 수저를 긁어서 그러면 씹는 식감도 좀 사각사각하고

옛날에 할머니는 이거 속 먹자는 만두라고 빵빵하게. 아, 요것도 이제 무만두인데요. 요거는 이제 김치를 섞었어요. 배추기 김장김치를 섞어서 만든 건데, 물을 이제 채 썰어가지고 그냥 마른 냄비에 이제 소금만 살짝 넣고 물을 볶아서 식히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져서 무에 한 30%만 넣었어요. 그리고 당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해먹는 그런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당면, 그 다음에 숙주, 두부, 그렇게 넣은 요거는 또 무만두예요.

대표적인 멸치, 예, 국물 멸치, 그 다음에 이제 황태, 머리도 좋지만 황태채, 오늘 황태채를 넣어서 한번 끓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렇게 넣고 육수를, 예, 낼 거예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국간장. 예, 제가 이제 집간장. 제가 이제 간장을 직접 담으니까 주로 국물 요리는 집간장을 써요. 이제 물이 막 이제 펄펄 끓기 시작하면 좀 줄여서 중불에서, 예,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야지 이제 얘도 우러나고, 또 너무 오래 끓이면 이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한 40분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네, 멸치 한 줌 넣고, 그 다음에 북어채 한 반 줌,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새우, 예, 이것도 한 줌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마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다시마 넣어주고 불을 꺼서 우리는 거예요. 뚜껑은 열고 끓여요. 네.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고 다시마를, 지금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한 장 넣을게요.

입교리에서 태어났고 네. 거기서 한 4살 때 이제 행성군 이제 정암리에서 살았어요. 살고 거기서 1학년 말기에 그 이제 우천면 오원리로 간 거야. 제가 네. 그 4학년 때 원주로 나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한 거야. 저기 원주 가기 전에 거기 소초라고 있는데 거기 집이 하나 괜찮은 게 나왔고 뭐 조그만 밭도 하나 있다. 엄마는 거기가 너무 이제 사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산골이어서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집을 써가지고 우리 소 이거 다 팔고 해서 그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초로 나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예. 이제 누에도 치고 밭잎 밭도 이제 얻어가지고 소작농 이제 남의 밭 얻어가지고 도지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농작물을 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은 이제 홍천 쪽에, 홍천에 있는 분하고 이제 해갖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를 떠났지. 원주로 온 지는 뭐 한 25년? 원주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식당을 했어요. 고구마 요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고구마 오색 수제비를 가지고 나갔거든. 그때 이제 장려상을 탄 거예요. 그러던 게 기술센터의 그 계장님이 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그 한번 여기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저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 방학하면 또 겨울에 가고 뭐 이제 명절 때 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앉아서 근데 그때 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하니까 내가 무만두를 해줄 테니까 이게 감기에 좋다. 무는 많이 먹은 감기에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을 하나 꺼내오더니 앉아서 계속 이렇게 긁으시는 거서 긁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주물주물 하더니 만둣국이 된 거야. 아무래도 지금이 식재료가 풍부하죠. 옛날에는 한정돼 있고 또 고철 아니면은 꼭 그 철이 아니면 없잖아. 지금은 뭐 사시사철 겨울이 여름인데 진짜 여름이 여름인데 겨울에도 뭐 모든 푸성기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주로 겨울에 해먹지 여름에는 거의 뭐 해먹을 일이 없잖아요. 여름에 또 농사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면 밖에 내놓으면 얼잖아요. 채반에다 빚어서 밥 뒤뜰에다 놓고 이제 얼린 거 끓여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얼기 전에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놔둘 때는 거의 이제 옛날에 시골에 광이 있잖아. 왜 이렇게 음식 뭐 그런 식재료 쌀 이런 거 넣어놓는데 채반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예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얼잖아. 만두를 이제 빚은 거를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착착 담은 거를 또 이제 자기네 또 솜씨를 뽐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어요. 뭐 1월 1일 이제 정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은 그냥 축제야. 그냥 한 달 내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솜씨 자랑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씨 아저씨네서 만두를 미니까 다 동네 사람들 오라 그러는지 거기서 또 먹고 어른들 술 드시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이제 저쪽 사랑방에 큰 상 하나 펴놓고 이제 애들 다 오라 해서 애들은 거기 다 모여 앉으면 또 애들은 애들 만둣국 갖다 주고 이제 만둣국에다 뭐 떡이랑 이런 거 이제 갖다 주고 어른들은 또 막 술 드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김씨 집에 뭐 내일은 이씨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월 한 달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만둣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분은 그걸 채쳐서 뭐 볶아서 넣기도 하는데 거의 안 넣고 그냥 김치 다지고 당면, 두부, 이제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뭐 그런 정도? 그 무의 향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느껴지고 진짜 이거야말로 건강식이네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느꼈어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좀 짧으면서 옛날 말로 그 해떼기는 그 시그널을 보고 시끗시끗하다 그랬잖아. 등은 약간 검은색이 나고 배는 하얗고 그러다 보니까 히뜨기뜨크하다는 소리를 해떼기로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일명 오줌싸기라고 돼. 이렇게 잡으면 오줌을 좀 싸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좀 적게 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많이 나요. 아니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겨울에 또 많이 나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그래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금 할 때 나 여기 본토백인데 조금 할 때부터 그게 잘 잡혔어요. 원래 대가리가 억사니까 잘라내고 몸통만 갖고 이제 식혜를 담는데 조그만 건 이제 대가리 채로 해요. 뼈가 아주 삭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주 그거 고소해요. 껌 씹는 것 같아요. 그 대가리가 뼈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맑은탕도 끓여 먹고 뭐 식혜 담근 사람은 여유가 좀 있으면 식혜도 담가 먹고. 예.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뭐. 해뜨기 식혜. 뭐 배를 떼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를 자르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미 같은 거 이제 빼고 그 핏대 빼고 그래갖고 이제 바짝 말리죠. 밤낮으로 한 이틀 말려야 돼요. 아주 딱딱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래서 쓸다 보면 어떤 데 칼 이빨도 났고 가위 같은 거 하면 가위도 부러지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걸면 여기 아가미 빨리 안 말라요. 이 거꾸로 걸면은 이쪽 끝까지 이렇게 배 가르는 이 끝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좁쌀하고 쌀 조그마하고 질근 가루 뭐 등등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최소한 꼬들밥을 해서 반나절은 말려야 돼요. 일종의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아, 그래서 버무려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단지에 담아서 그 부뚜막에 그 밖으로 뒤에 아버지 밥 이렇게 담아놓는데 그 뒤에 옆에다가 여기 단지를 놔두고 보통 적게는 사나흘 많게는 한 대여세 이렇게 놔둔다고. 여름에는 안 하고 가을 겨울로 하니까 봄하고 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응.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벌거지들이 많이 껴서 말릴 수가 없어요.

0: 네.
1: 네, 아버님.
0: 어? 여기 본토백이에요. 엄마는 원주고 아버지는 함흥이에요. 13살. 그때 당시는 네. 먹고 산 게 특히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네, 더 어려웠어. 네. 처음에는 무서웠지. 도망도 들어오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못할 일이 어딨나. 남발이라고 해서 고기 안 날 때는 저 외지 나가서도 가끔씩 하다가 오징어도 잡고 뭐 다른 발이도 하다가 또 이제 고기 이제 한두 달 예,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임원, 죽변, 삼척, 정나진 주로 간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죠. 네. 뱃사람들은 얼마 없고 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거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명태 잡는 배들이 몇 척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 후에 이제 그 이제 내가 기억한 거로는 그 목숨 갖고 이북 사람들이 명태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
1: 네.
0: 예. 그리고 항구란 게 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저 항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저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1: 네.
0: 이 방파제나 여기가 없었어요. 여긴 바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 아버지
0: 그리고 도민의 그 모임도 있었고 70년대, 75년도 그 사이에 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등대가
1: 네.
0: 이 군사등대인데
1: 군사등대?
0: 네, 저기 38도 30분 선이 저 정확하게 네, 그래서 여기 그전에 배를 타면 1마일 이상 못 낫게 이렇게 막고 여기서 막고 또 바다로도 못 낫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1: 네.
0: 그 후에 이제 뚜껑 터진 게 1마일 이제 저 안으로 해서 이제 저쪽으로 좀 다니고 바다는 못 다니고 그 후에 터기 조금씩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터져서 이제 바다를 이제 막 낳는 거지. 조도장도 마찬가지. 창녕발이 여기 하는 사람들 많았죠. 사각형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한 35cm에서 한 40cm 높이로 만들어요. 옛날에 골탄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발라갖고요. 물이 안 새게 만든다면 그 밑에 이제 유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빨이 다 빠졌어 옛날에. 그 파도하고 이게 그 들여다보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1: 입으로
0: 예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한쪽에는 창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이쪽으로 놀베기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마 여기도 마이까지 그래도 여기 뭐 받치고 입에 물고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면서 예, 옛날부터 꽤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 모르는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기 본토백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들이 했었어요. 흔한데 안 먹는 생선이었어. 많이 잡히긴 했는데 생기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낮았다고 봐야지. 어머니가 혼자 담그니까 그 식혜를 자르는 저 해떼기를 자르는 게 말라 놓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자꾸만 그 옆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돈까 쓸만 하거든. 그러니까 힘들면 노인네가 이 사람 일로 와라 이거 좀 해라.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 것뿐이지. 내가 도와주다가 배웠는데 거기다 칼 도마에다 놓고 망치를 쳤어. 그 워낙 그 뭐 귀한 건 아니지만 만들기 힘드니까 단지로 요망식하게 만들어갖고 뭐 한 달씩 먹을 것 같아. 그 식구들이 맛있어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배운 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경도 노인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봤지만은 그 후에 엄마가 혼자 가니까 내가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방법은 그대로 썼는데 좀 고기에 좀 덜 건조된 것 같아갖고 해서 먹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지만은 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1: 네.
0: 네.
1: 새콤한 맛.
0: 새콤한 맛은 더 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맛있어. 난 못 본 것 같아요. 맛있는 식혜고 어디 가서 구경 맛을 못 볼 수 있는 귀한 식혜지. 나만의 식혜.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포장에 있어요. 가셔서 아, 아, 네, 종이,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0: 이거.
4: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 네,
0: 추천.
4: 오케이
0: 오케이.
4: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4: 오케이.
0: 맞아요?
4: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4: 어,
0: 그래서 혹시 다져 주시겠어요?
4: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4: 네.
0: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아~ 네.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너무
4: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 어딘가요?
4: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0: 이거 노트,
4: 노트.
0: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랑 오,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5: 예,
0: 아, 안녕하십니까.
5: 예.
0: 어, 혹시
4: 여기 주성콜 예, 마시죠?
0: 예, 예. 맞습니다.
4: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0: 예, 예, 아니시죠.
4: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2: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0: 아, 네.
2: 거기 담양에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콜.
0: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아.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1: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들이
1: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1: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0: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오, 체험?
0: 네, 아. 주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2: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좀 너무 궁금해서. 어이구,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손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아. 증류제.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0: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아유.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2: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0: 여기에서는 좋네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0: 오! 오! 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네. 컨셉이 딱 맞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보이지.
2: 그럼 가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대파,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娘喊子名。

입맞춤 두 번의 맹세 두 번의 포 아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나이 이 한 몸쪽에 진들 쳐버릴 수 있으랴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껐덕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릴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아 장부 얘길 험난하고 부담여다 입에서 저배로 네 말에서 저 말로 징검징검 건너가자 공주공주 올라가자 이 강은 건너가자 올라가자

0: 해골이나 막릉 해골이나 오호해제라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왜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안 돼.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밤처럼 어두운 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그리고 말어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하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모든 것 손에 쥐거나. 여봐라, 자객을 보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0: 무슨 낯으로 그 아이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1: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네,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삯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으리.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신명이시여 하늘의 별들이여 이 모든

몫이라. 탓타버린 촛동가리 남은 명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곧

0: 아버님, 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어,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어, 이럴 수가. 어,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어,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어,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아,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어,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어, 이럴 수가. 어,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건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어,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어,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자자자자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이자자자자자자. 활섬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자,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관역으로, 관역으로. 쉬잉. 암호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 너리에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2: 아, 비가 온다. 아, 나는 벅쳐졌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은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질은 변할 수 없었다.
1: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 짓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어?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 한 것 만다고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어? 어? 자, 자, 자, 돈 받아라.
1: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래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3: 너희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1: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3: 오,

0: 간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1: 그렇습니다, 전하.
0: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1: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2: 전하!
3: 와! 와!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 테다,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2: 글로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1: 에드거.
2: 혼절하셨군요.
4: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2: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4: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2: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을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바니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습니다.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델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3: 거너릴 이 독사 같은 년!
0: 코델리아! 이 년이 기어해!
1: 마님!
3: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1: 거너릴!
3: 코델리아, 네 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했어.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

0: 코들리어. 코들리어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기를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리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겨.

0: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1: 여기가 어딘고? 내가 어디 있었던 곳?
0: 아버님.

이놈 일랑 그만두. 80 고개 늙은 몸이 어리석고

0: 노하건만은 아무래도 모를 대라. 모르는 얼굴인데 어찌 그리 닮았는가. 늙은이 허튼 속이 부디 부디 웃지 마오. 부인은 내 딸 코딜리어를 쏙 빼닮았구려.
1: 저예요, 아버지.

0: 你。
1: 급보여! 커널과 에드먼드가 군사를 끌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2: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인지 않으리라!
1: 아, 기어이!

에드먼드! 어딨느냐? 어서 나와 목을 내려라!

0: 뒤로 돌아라!
1: 전하,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저기다 허영과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어를 잡아라!
1: 전하를 내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2: 허다티는 늦었구나! 저기 수리해!
3: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전

다리라. 네 명을 거행하라. 소리 없이 지체 없이 와근을 없이 하라.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남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那你的，那你的이건그아이가아니다。이건물고기다。물고기가죽었다。정말죽었어。다시살아날까？강물에넣어주면

결코

뿌리에 뛰어다오. 나도. 이 아이도. 밀어내다오, 우리를. 이 모진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혼이라도 다시는 이땅 위에 발을 딛지 않겠다. 얘야, 벗겨라. 어서. 저기.

0: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2: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1: AI is reshaping history, language, and art in ways that used to be unimaginable. Let's explore a creative world of AI.

0: The prehistoric petroglyphs of Pangudae, located along the Daegokchon stream in Uljugun, Ulsan. They reflect the lives, beliefs, and worldviews of people from the Neolithic and Bronze Ages. The rare depictions of hunting and fishing scenes, which are hard to fi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how that Ulsan was a center of prehistoric human life and culture. In July 2025, the petroglyphs of Pangudae were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yet another cultural legacy of humanity with the world. However, this precious heritage has long faced the risk of damage. Changes in river flow,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flooding due to a dam built in 1965 left the site submerged for 2 to 3 months each year. With its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25, conserv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improved significantly.
1: 현재 방구대 안각화의 원형을 3D 스캐닝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훼손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구대의 보존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산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대 University in Puyo,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re are people who preserve and recreate cultural heritage using digital technology. Researchers at this university use 3D scanning, digital twins, and motion capture technologies to collect, analyze, and archive cultural heritage data. The vast amount of data gathered this way is disclosed across various fields via online platforms, so that more people can access and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This laboratory researches interactive digital cultural heritage using modern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virtual restoration, immersive content, and AI solutions. This archive visualization platform allows us to see Joseon Dynasty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the meanings and patterns within the artworks, it also show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aintings.
1: Changsu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ot confined to numbers and text. We want to see it with our eyes, feel it with our fingertips, and understand it intuitively. Thi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visualization system translates conventional classification elements, such as form, era, and material, into 3D-based visualization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easily. Unlike existing services that display the metadata of individual artifacts one by one, this system shows the relation and classification among cultural assets at a glance in a three-dimensional way.
2: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view cultural heritage in entirely new ways. A recent project based on generative AI enables even visitors without any knowledge of artifacts to interact with them directly. When a visitor inputs the type, shape, or function of an artifact, the AI generates an imagined artifact and finds a real artifact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generated one. Rather than simply viewing artifacts, visitors can engage more deeply with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ir personal interests. Is restoring the resolution and smoothness in videos impossibl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orefront of scienc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searchers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n AI model called STVSR. Rather than simply enlarging videos, it uses a video super resolution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improves the spatial axis to enhance resolution and the temporal axis to smooth out the motions. Low-quality videos have low resolution and choppy frame sequences. STVSR understands both of these aspects and mathematically processes and analyzes video signals to produce an optimal output.
3: 비디오는 공간 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 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 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 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0: This technology has superb performance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video processing models. Its signal-to-noise ratio is about 4 to 5 dB higher than that of the model developed by NVIDIA. This means less video noise and clearer images. 아. STVSR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atio.
3: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0: Even though it was trained on fixed ratios like 4 to 1 or 8 to 1, it has high flexibility, allowing users to increase resolution and frame rates to any ratio they want, such as 1.5 to 1 or 2.3 to 1. Moreover,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is much lower, making it highly efficient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era where old records are brought to life with futuristic technology,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improve video quality, but also transform the way we document history.
3: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푸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0: AI already produces impressive outputs in drawing images or writing text. But so far, it has mostly operated at the level of recognizing and generating what it has learned,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4: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창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0: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5: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0: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5: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When given such simple commands as draw a cup, it can generate an ingenious design, such as a cup shaped like a frog opening its mouth. This goes beyond simply drawing well. It demonstrates AI's potential to create entirely new concepts.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4: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0: 이제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왜 그러한 이사 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식으로
2: Explainable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3: 지금 이 좌측에 ARC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4: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아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5: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2: It works in two steps.
5: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2: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5: 실제 사람이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만든
2: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5: 예를 들어서
2: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5: 사용되니까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API를 기반으로
2: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5: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 AI로 하나 오픈 AI로 10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오픈 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든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달 생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는 나날이 지금
2: XStack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AI-generated comments

0: and those written by humans. It provides the reasoning behind the AI's judg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1: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한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빠라빠빠빠빠, 물격표. 그리고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0: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2: 정말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0: With every step taken, Panguchun Stream has accumulated stories. Here is another chronicler.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His work is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people who vividly restored a part of Shilla engraved on a thin gold leaf into digital form. As the art of the past meets the technology of today, cultural heritage gains a new life.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From conservation scientists to digital artists and computer engineers. For them, the heritage of the past is a new future. Since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wer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now preparing its digital heritage.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 양박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How will the legacy of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awaken through new technology? 네. The Earth's time spans billions of years. Upon it, human memories have been etch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now, we stand before it.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양박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Digital heritage expert Kim Ji-kyo continues his new challenge in Gyeongju.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At the site of the Gyeongju Apex Summit,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the time of Shilla once again meet the people of today. He is the one who bridges the gap left by past artifacts with modern sensibilities. Setting, the forest where the myths of Shilla slumber meets the digital world to be reimagined and transformed into reality.
1: 예, 밖에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A new space where myth and the virtual world converge.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Here, you can also see patterns inspired by the Panguda Terrace petroglyphs. The past does not linger. It seeps into new memories.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leaving humanity's traces on the rocks. And that heritage has now become a name known across the world.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It was a long-awaited moment.
3: 방구천의 양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The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hich everyone had hoped for. The real story begins now.
3: The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양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양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fog has swallowed the valley. We must wait a little longer for the slumbering world to awaken. This man treads carefully, afraid he might startle them. Still, they spot him in an instant.
1: 여기서 파란색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You can't see them, but the chirping is so welcoming. The joy of encountering birds has brought him here.
1: Oh.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집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It's still young, yet it has already stepped out into the world.
1: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0: The forest is like a secret garden. Life flourishes along the waterways, and migratory birds that have traveled far rest here. Panguchun stream carries the pulse of life and never stops, even at this very moment. Within it, humans are part of nature.
1: Kaput, 또 돈다. 지금 막 파란색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란색이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이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The photographer is waiting for the bluebird. Those raw, wondrous moments arrive like a reward for a heart that has waited with bated breath.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After a long wait, he encounters these precious lives. Their profound attachment to life is captured by the camera.

0: Panguchan Stream, holding ancient memories. The dance of life spreading throughout the forest. Summer at the World Heritage Site is at the very heart of fervent growth. As summer deepens, the Panguchan Stream swells. The waterways come alive, and creatures bustle about, each finding its place to thrive. The fierce struggle for survival is palpable even in the small universe. Whether they're aware or not, outside the water, a kingfisher is stalking its prey. It is known to be a master hunter.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Both hunting and photography begin with patience.
2: 저건 유종가요?
1: 아, 저건 유종이에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Even a master hunter must overcome clumsiness before achieving magnificent flight.
1: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Photographer Yoon Ki-duk always pauses in awe of life's wonders.
1: Ah, 광고대에 와 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What he captures with his camera is not the fluttering of a bird, but the memories held within nature.
1: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A historical puzzle was completed as two records connected.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A place where the breath of the past echoes like a story. 소리꾼 고영열 has come to see the petroglyphs in Cheonjeon-ni. He, who has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through traditional music,

0: stands before this great heritage.
1: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 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edios, which has developed colored contact lenses to strengthen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u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2: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4: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합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1: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5: 유전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6: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5: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5: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유출과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규정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6: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예지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1: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2: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1: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0: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8: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9: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9: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숙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9: 저희 해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0: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9: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청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청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8: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0: Hessinge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안녕하세요, 홍익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 또 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 좀 더 단순해지면 또 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 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홍의 작가 함께했습니다. 나 생일 하면 축하해. 생일 홍의 작 축하해. 소리 질러.

0: 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공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As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2: 뭐 저런 데도 한자를 썼다며?
3: 네, 맞습니다.
2: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1: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4: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tachi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Chund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5: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구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 팔아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아, 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u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yongjeo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eondeu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의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yongjeo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2: 그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손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아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 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At Cheondeungsa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yo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0: 둘, 셋.
1: 라이츠!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S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네.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을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가세요.
1: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듣기 마스까?
0: 듣기 마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봐.
1: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2: 보크노.
0: 하이.
2: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미혼. 케이비티 닦아.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자 이제 다시
0: 날개 펴.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2: 네.
1: 어디 가는 길이세요?
4: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4: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4: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4: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4: 그냥 기본 제공품만 바로 들고 다니는데.
0: 네.
1: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4: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4: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4: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4: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4: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TX를 자주 가시나요?
4: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그러니까 저희 남았거든요.
1: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5: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0: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0: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t face mask. It's to moisturize.
0: It's so long in the airplane.
5: Yeah,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5: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0: 오!
1: 완전 K뷰티. 완전.
0: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꽁꽁.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1: 구미.
0: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0: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0: 네.
7: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7: 네.
0: 피부도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네.
1: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1: 잡아요.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1: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쿠션.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쵸?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목이 맞아졌어요. 오케이,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자, 여기. 오, 오, 오, 오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어, 된 것 같은데?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왜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네.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쿡쿡한 줄 알았어요. 쿡쿡.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 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네.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0: 물렁물렁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어.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어.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쩍대기 하나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그래,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2: 어,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2: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2: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2: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2: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네. 많이들 구매했고 네. 그랬어요.
2: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네. 블랙 스네일 성분과 네.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2: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2: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아, 하나에 다 들어있다.
2: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2: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2: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2: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2: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2: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겠네.
2: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2: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2: 맞아요.
0: 납니다.
2: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2: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2: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오, 발림성이 참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2: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2: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은데
2: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2: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2: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2: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쓰니까 써야죠.
2: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2: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2: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2: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이 사람 봐.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2: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
0: 그렇죠.
2: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2: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3: 자.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0: 자, 치우자고.
2: 네.
0: 자,
2: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2: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2: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2: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하고 식품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쵸.
2: 예.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쵸.
2: 그쵸.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2: 그쵸.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2: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2: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2: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2: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2: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2: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2: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2: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2: 어, 눈이 커진다.
0: 어.
2: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2: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2: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2: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2: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2: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2: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2: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네.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네.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2: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2: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2: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2: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2: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2: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2: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2: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2: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2: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2: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2: 아, 아직 나왔어? 아,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와!
2: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2: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2: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2: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2: 네.
0: 궁금한데 네.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2: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2: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2: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2: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2: 와 오케이.
0: Cheers.
2: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2: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2: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2: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2: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2: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2: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2: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2: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2: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2: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2: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2: 네.
0: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2: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2: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2: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2: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2: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 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2: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2: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2: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2: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2: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2: 노트.
0: 쿠션.
2: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2: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2: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2: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2: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2: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Yeah. Everyone, it is an emergency. Apparently, a wave of artists capable of stealing fans' hearts have taken over Simply K-pop today.
1: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에 저희 명나절 보안관들이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말이죠.
0: Given the situation, we fully transformed into sheriffs today from head to toe. What do you think? Do we look good?
1: 저희들 좀 멋있나요, 오늘? 빵야, 빵야. 자, 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치명적인 매력으로 팬분들의 마음을 훔칠 아티스트분들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0: That's right. Today's stages in particular are dangerously charming. If you let your guard down, you might just fall in.
1: 네, 여러분 심장 아주 단단히 부여잡으시고요. 오늘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글로벌 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But honestly, after seeing the rehearsal, we were the first ones to fall for them. My heart is still racing.
1: Aha, me too, me too. 안 되겠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만나러 가보시죠.
0: Alright then, let's settle up.
1: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스타트!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음속에서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Officer, it's watermelon season now.
1: Oh-ho!
0: I love watermelons. Watermelons are the best.
1: 아, 역시 여름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0: Do you have any other favorite summer fruits?
1: 그럼요. 피치도 좋아하고요. 복숭아, 어? 그쵸? 자두도 yep.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건 그냥 다 좋아합니다.
0: Okay, just like the extrovert you are, even your fruit preferences are so colorful. If I ever buy you a fruit, it's gonna have to be a whole fruit basket.
1: Oh, sounds good. 너무 좋은데요?
0: Alright, just like an assorted fruit basket, today's Simply K-Pop is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exciting stages, starting with the boyish charms of Cha Dong-yeop.
1: 네, 이름처럼 상큼한 음색의 자두 선배님, 파워풀한 에너지의 Unite, 그리고 컨셉츄얼 아이콘 Billy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처음 밀착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뭐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2: Welcome!
1: Al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82 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었는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like in the wrist where we go tiki tiki ta hey.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our time.
1: Show off the ice.
5: Yeah.
1: Oh. Ice on my wrist. All right.
0: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5: Yes.
0: 네. 오, 좋습니다.
1: Okay.
3: Let's
1: Come on.
3: Go.
1: Let's go.
4: 알겠습니다.
1: Music.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막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As we age, our daily lives become more limited. Our arms and legs lose muscle strength, making once enjoyable activities like hiking and traveling almost impossible. Even leaving the house without assistive devices, such as canes or wheelchairs, becomes daunting. An innovative robotic technology designed to directly augment human muscle strength is gaining attention recently. An elderly man wearing a wearable robot,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cessfully reaches the summit of Yeongbong Peak on Bukhansan Mountain. The feat was achieved solely with the robot's strength assistance, without developer intervention or battery replacement.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wearable robots to be commercialized in complex outdoor environments. This wearable robot weighs just 2 kilograms. Even elderly users can put it on by themselves in less than 10 seconds. Equipped with 4 high-power actuators on both sides of the hips, it not only helps maintain walking balance, but also enhances leg strength by up to 3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cts as a robot's brain, analyzes the wearer's condition in real time and delivers optimal assistance across various terrains, from gentle paths to rugged rocky trails and steep stairs.
1: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었을 때 입고 걸을 때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각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자세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보행에 관련된 건강의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보행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북한산과 같은 그런 좀 더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A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A very special kind of wearable device was created here to expand the stride of older adults. It's an ultra-lightweight elastic suit developed by Dr. Shin Ho-chol's team at the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is innovative technolog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rable robots, such as heavy weight, high price, and discomfort, all at once.
2: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만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경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성 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The secret lies in a unique structure called tensegrity. Combining tension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technology helps maintain a firm structure using only lightweight cables and a simple frame similar to an umbrella or a tent.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concept to the human body to provide gentle support for the spine and legs and reduce the strain of simple movements such as sitting, standing, and lifting objects. Its effectiveness is shown in data. In clinical trials on individuals 65 years of age and older, simply wearing the suit increased walking speed by 14%. Chair stand performance, a barometer of lower body strength, improved by 40%. The time required to climb and descend stairs was also reduced by 18%. This shows how technology can become part of the body to provide support.
3: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쇼트를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걷을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4: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This suit, weighing less than a kilogram, is now preparing to expand into a broader world.
5: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보조.
0: This platform, which can be expanded from a passive product to an active system equipped with AI, is expected to be put to use even at industrial sites beyond healthcare and caregiving.
2: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 We all know that exercise is good for health. But few of us can explain what exactly it does for the body. To explain the systemic effects of exercise, scientists have actively studied and discovered substances known as myokines since the 2000s. Myokines are protein signaling molecules secreted by muscles during exercise, acting like hormones that influence overall health. This discovery shows that muscles are not just organs for movement, but important endocrine organs. Active research is underway to discover new myokines and explain their functions. A research team led by Dr. Yang Yong-yeol at the Ag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as found a special protein called CLCF1, which underlies the effects of exercise. Secreted from muscles during physical activity, it helps strengthen muscles and bones, thus suppressing musculoskeletal aging.
6: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first divided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young and elderly, and had them exercise. They then analyzed changes in the blood levels of the CLCF1 protein. Surprisingly, the protein levels spiked in younger individuals after just one session of exercise, whereas older participants needed more than 12 weeks of consistent exercise for the levels to rise. The researchers then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ged mice. When CLCF1 was injected into aged mice, their muscle strength and bone density improved. But when the action of CLCF1 was inhibited, even exercise produced little effect.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is protein is essential to benefit from exercise fully. This study proves that in muscle cells, CLCF1 enhances the function of mitochondria, known as the cell's energy factories. In bone cells,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osteoclasts, which break down bone tissue, while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which build bone.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proteins secreted within the body cause musculoskeletal aging and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6: Okay.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층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Understanding and treating brain disorder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re the greatest challenges in modern medicine. This is why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to electrophysiology, a technology that reads the communication between neurons through electrical signals. Probes are inserted directly into the brain to read signals. Sometimes electrical stimulation is used to treat diseases. But there is a major barrier. The body recognizes implanted electrodes as foreign objects and accumulates immune cells around them through foreign body reaction. After just 1 month, the signals get lost, making long-term treatment or research impossible. To overcome this, Drs. Hung Hae-jung's team at the Brain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Professor Park Sung-jun's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 groundbreaking coating technology. It extends the lifespan of brain implanted electrodes from just 1 month to more than three. First, they change the material of the electrodes. Instead of rigid silicon, they used flexible plastics to reduce damage to brain tissue and applied a 100 nanometer thick coa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to improve durability. These electrodes not only record neuronal activity in real time, but can also deliver medication. This enables control of specific neural systems or the induction of certain behaviors through optogenetic stimulation.
7: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박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innovation lies in the 100 nanometer thick polymer coating.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groundbreaking deposition process that uses gas and light instead of liquid. The equipment itself already existed, but its application to brain neural electrode coatings and the coating material itself we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coating swells slightly upon contact with cerebral spinal fluid, forming a barrier that prevents proteins or immune cells from sticking to the electrode. The results were a big success. The lifespan of electrodes was extended to more than 3 months. Anim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new electrode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by more than 60%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des and increased neural survival rates by 85%. Moreover, the signal-to-noise ratio, which indicates the clarity of brain signals, improved over time. This shows that long-term, stabl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neural signals is possible. And the technology can be used in brain diseas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rain signal technologies.
8: 뭐 유연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research team attached a crown-shaped device onto the heads of lab mice to analyze their behavioral responses and brain signals to specific stimuli. A neural interface made with the soft material is implanted into the mouse brain to read and regulate signals from the neural system.
9: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0: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rain-computer interfaces. It paves the way for a future where elderly patients can control machines on their own and live daily life actively.
7: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10: 하나 눌러보세요, 안 걸. 자, 그럼 저 밑에 하나.
0: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10: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예, 예.
0: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11: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0: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12: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11: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0: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11: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13: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 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우리가 담잖아요, 쇼핑할 때?
0: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11: 치즈 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 스틱을.
12: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0: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14: 메뉴를
0: 선택해 주세요. They've regained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12: 확인하시고, 네.
0: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15: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0: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1: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AI 사용법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AI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0: Science and technolog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the lives of seniors from passive care to an active, healthy lifespan. When technology serves humanity and learning enriches life, old age is no longer the end, but a new beginning. In the era of the aging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tinue to turn crisis into an opportunity.

0: So good, so good.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네.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1: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1: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1: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요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와. 그러면 가슴쪽.
0: 아이고 가슴쪽.
3: 아, 여기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만.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3: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3: 네,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3: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네,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져주시겠어요?
3: 가능합니다.
0: 진짜?
3: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3: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3: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3: 추성골이라고.
0: 추성골. 이거 노트.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4: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4: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4: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0: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잠궜어요. 이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4: 곡차로 드셨던 술이에요.
0: 진짜로? 네.
4: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4: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0: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컵을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그런 거.
4: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4: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0: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4: 맞아요.
0: 예스. 감사합니다.
4: 이게 뭐예요?
0: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4: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0: 귤, 필, 네, 그 네,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4: 네, 그래요.
0: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0: 와.
4: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0: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4: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3: 너무
4: 여기에서는
3: 좋네요.
4: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3: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4: 뭘 구매하셨어요?
3: 이거 담양.
4: 오, 우리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3: 이걸로 무침, 초무침.
4: 아, 네. 죽순무침.
3: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4: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3: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4: 네.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3: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4: 따봉이지.
3: 금욕하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m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Morning mist covers the mountains, and the river glistens, holding the light within. A waterway stretches out in the early hours, a time untouched by anyone. There lies the Panguchan stream. As you follow this path, the time of old calls out to you. Touched by the wind and washed by the water, the stones have embraced memories. Rocks that have crossed vast stretches of time to whisper their stories to us. Now, it is a heritage that humanity must protect. With every step taken, Panguchan Stream has accumulated stories. Here is another chronicler.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His work is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people who vividly restored a part of Shilla engraved on a thin gold leaf into digital form. As the art of the past meets the technology of today, cultural heritage gains a new life.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From conservation scientists to digital artists and computer engineers. For them, the heritage of the past is a new future. Since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an stream wer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now preparing its digital heritage.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항 벽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How will the legacy of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an stream awaken through new technology? 네. The Earth's time spans billions of years. Upon it, human memories have been etch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now, we stand before it.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바위에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모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항 벽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Digital heritage expert Kim Ji-kyo continues his new challenge in Gyeongju.
1: 그 플래시백 게림이라고 하는 경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게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At the site of the Gyeongju APEC Summit,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the time of Silla once again meet the people of today. He is the one who bridges the gap left by past artifacts with modern sensibilities. 게림, the forest where the myths of Silla slumber, meets the digital world to be reimagined and transformed into reality.
1: 예, 바퀴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A new space where myth and the virtual world converge.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Here. You can also see patterns inspired by the Panguda Terrace petroglyphs. The past does not linger. It seeps into new memories.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leaving humanity's traces on the rocks. And that heritage has now become a name known across the world.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It was a long-awaited moment.
3: 방구천의 양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The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hich everyone had hoped for. The real story begins now.
3: 그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양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fog has swallowed the valley. We must wait a little longer for the slumbering world to awaken. This man treads carefully, afraid he might startle them. Still, they spot him in an instant.
1: 여기서 파랑새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You can't see them, but the chirping is so welcoming. The joy of encountering birds has brought him here.
1: 어?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임베지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It's still young, yet it has already stepped out into the world.
1: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0: The forest is like a secret garden. Life flourishes along the waterways, and migratory birds that have traveled far rest here. Hanguchun Stream carries the pulse of life and never stops, even at this very moment. Within it, humans are part of nature.
1: Kaput, 또 돈다. 지금 막 파랑새 떠가지고 이 주위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The photographer is waiting for the bluebird. Those raw, wondrous moments arrive like a reward for a heart that is waited with bated breath.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After a long wait, he encounters these precious lives. Their profound attachment to life is captured by the camera.

0: A historical puzzle was completed as two records connected.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0: this great heritage.
1: 벽에 써져 있는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한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0: which acts as a robot's brain, analyzes the wearer's condition in real time, and delivers optimal assistance across various terrains, from gentle paths to rugged rocky trails and steep stairs.
1: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었을 때, 입고 걸을 때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각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자세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보행에 관련된 건강의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보행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복합상가 같은 그런 좀 더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A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A very special kind of wearable device was created here to expand the stride of older adults. It's an ultra-lightweight elastic suit developed by Dr. Shin Ho-chol's team at the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is innovative technolog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rable robots, such as heavy weight, high price, and discomfort, all at once.
2: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만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경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성 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The secret lies in a unique structure called tensegrity. Combining tension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technology helps maintain a firm structure using only lightweight cables and a simple frame similar to an umbrella or a tent.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concept to the human body to provide gentle support for the spine and legs and reduce the strain of simple movements such as sitting, standing, and lifting objects. Its effectiveness is shown in data. In clinical trials on individuals 65 years of age and older, simply wearing the suit increased walking speed by 14%. Chair stand performance, a barometer of lower body strength, improved by 40%.
3: 5, 6. The
0: time required to climb and descend stairs was also reduced by 18%. This shows how technology can become part of the body to provide support.
4: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걷을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5: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This suit, weighing less than a kilogram, is now preparing to expand into a broader world.
6: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보조.
0: This platform, which can be expanded from a passive product to an active system equipped with AI, is expected to be put to use even at industrial sites beyond healthcare and caregiving.
2: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 We all know that exercise is good for health. But few of us can explain what exactly it does for the body. To explain the systemic effects of exercise, scientists have actively studied and discovered substances known as myokines since the 2000s. Myokines are protein signaling molecules secreted by muscles during exercise, acting like hormones that influence overall health. This discovery shows that muscles are not just organs for movement, but important endocrine organs. Active research is underway to discover

0: new myokines and explain their functions. A research team led by Dr. Yang Yongyeol at the Ag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as found a special protein called CLCF1, which underlies the effects of exercise. Secreted from muscles during physical activity, it helps strengthen muscles and bones, thus suppressing musculoskeletal aging.
1: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first divided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young and elderly, and had them exercise. They then analyzed changes in the blood levels of the CLCF1 protein. Surprisingly, the protein level spiked in younger individuals after just one session of exercise, whereas older participants needed more than 12 weeks of consistent exercise for the levels to rise. The researchers then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ged mice. When CLCF1 was injected into aged mice, their muscle strength and bone density improved. But when the action of CLCF1 was inhibited, even exercise produced little effect.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is protein is essential to benefit from exercise fully. This study proves that in muscle cells, CLCF1 enhances the function of mitochondria, known as the cell's energy factories. In bone cells,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osteoclasts, which break down bone tissue, while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which build bone.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proteins secreted within the body cause musculoskeletal aging and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1: Okay.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Understanding and treating brain disorder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re the greatest challenges in modern medicine. This is why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to electrophysiology, a technology that reads the communication between neurons through electrical signals. Probes are inserted directly into the brain to read signals. Sometimes electrical stimulation is used to treat diseases. But there's a major barrier. The body recognizes implanted electrodes as foreign objects and accumulates immune cells around them through foreign body reaction. After just 1 month, the signals get lost, making long-term treatment or research impossible. To overcome this, Drs. Hung Hae-jung's team at the Brain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Professor Park Sung-jun's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 groundbreaking coating technology. It extends the lifespan of brain implanted electrodes from just 1 month to more than 3. First, they change the material of the electrodes. Instead of rigid silicon, they used flexible plastics to reduce damage to brain tissue and applied a 100 nanometer thick coa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to improve durability. These electrodes not only record neuronal activity in real time, but can also deliver medication. This enables control of specific neural systems or the induction of certain behaviors through optogenetic stimulation.
2: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박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innovation lies in the 100 nanometer thick polymer coating.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groundbreaking deposition process that uses gas and light instead of liquid. The equipment itself already existed, but its application to brain neural electrode coatings and the coating material itself we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coating swells slightly upon contact with cerebral spinal fluid, forming a barrier that prevents proteins or immune cells from sticking to the electrode. The results were a big success. The lifespan of electrodes was extended to more than 3 months. Anim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new electrode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by more than 60%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des and increased neural survival rates by 85%. Moreover, the signal-to-noise ratio, which indicates the clarity of brain signals, improved over time. This shows that long-term stabl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neural signals is possible. And the technology can be used in brain diseas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rain signal technologies.
3: 뭐 유연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research team attached a crown-shaped device onto the heads of lab mice to analyze their behavioral responses and brain signals to specific stimuli. A neural interface made with a soft material is implanted into the mouse brain to read and regulate signals from the neural system.
4: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0: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rain-computer interfaces. It paves the way for a future where elderly patients can control machines on their own and live daily life actively.
5: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6: 하나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그럼 저 밑에 하나.
0: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6: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예, 예.
0: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7: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0: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8: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9: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0: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9: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10: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 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담잖아요, 쇼핑할 때?
0: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9: 치즈 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 스틱을.
8: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0: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11: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0: They regain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8: 확인하시고 네.
0: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8: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2: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기면서 AI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동영상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동영상 배우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하루에 쇼츠로 10개 정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We live in 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part of daily life. Missing an opportunity to learn could turn the gap in AI skills into an unbridgeable chasm.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32 new AI digital learning centers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 악기의 장, 최고의 장,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주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음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이 처음을 착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0: Welcome! Hello, hello, hello.
1: Al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4: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82 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었는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Like the wrist where we go tiki tiki ta eight.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our time.
6: Show off the ice.
5: Yeah.
6: Ice on my wrist.
1: All right.
0: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5: Yes.
0: 네. 오, 좋습니다.
1: Okay.
2: Let's Come on. Go.
1: Let's go.
3: 알겠습니다.
1: Music.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또 저희랑 이렇게 네,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또 이제는 뷰티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1: That's righ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Hello.
4: Hello.
1: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the United States, and I'm so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1: We're happy to have you here, too.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82 Major. Is that right?
4: Yes, that is right. I basically prepared an outfit inspired by their trophy comeback.
5: Wow, it's my outfit.
2: Yeah.
4: Yes, almost outfit, exactly. Yes.
1: Oh, and I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just for 82 Major today.
4: Yes, that is true. I have the easy version of Sign ready for you guys. Let's go.
1: Okay. Take it away, Queen.
4: Thank you.
6: Amazing!
2: Perfect!
1: Amazing.
2: Perfect.
1: Awesome. Alright, Sophia, I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82 Major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so my first question is, what part of your styling did you focus on the most today?
1: 아하, 오늘 스타일링에 가장 집중해서
0: 주목해줬으면 하는 포인트
1: 맞아요.
0: 한번 우리 성모현 씨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7: 저는 이제 제가 이 티키타카 후렴프를 맡고 있기 때문에
0: 네.
7: 손이 굉장히 잘 보여서 반지에 힘을 줬습니다.
1: So he put on his rings because the wrist part is really noticeable.
0: 나 석준 씨도 있을까요?
8: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안무 약간 느낌이 성숙함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멋있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1: So his attire today is a bit mature and sexy. Yeah.
0: 도겸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6: 저요? 저는 렌즈를 꼈어요.
1: He put on contact lenses.
6: Wow.
9: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고
10: 눈을 크게
0: 더 가까이? Zoom in.
1: Oh yeah.
8: Oh yeah.
1: Okay,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Yes, so out of all the styles you tried so far, including hair, makeup, and outfits, which one got the best reaction?
1: 어허!
11: 이번 활동에서요?
1: 네.
11: 저는 약간 한쪽 머리를 반만 까고 했던 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호! So for Seongil, when he did his hair like half up and half down, that's when he had the best reactions.
0: 반 깐. 오호! 예찬님도 있으실까요?
2: I think it was yesterday. Yesterday, we did our highlight medley outfits, and I think that one had the best reaction. Till now.
1: Okay.
0: 좋습니다.
12: 저는 저희가 자켓 촬영할 때 그 흰색 도복착을 입었는데, 그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2: Nice.
1: Is it like
2: Like training clothes
1: style. Yeah.
2: Yeah.
0: 좋습니다.
1: All right, next question, please.
4: Okay, I've been really into hairstyling these days, and taking care of your hair is super important too. Do you guys have any go-to hair care routines?
1: 아, 각자만의 머리 헤어 관리 루틴 있나요?
0: 어허, 성모님은 혹시 있을까요?
7: 저는 일단 굉장히 스프레이 많이 뿌리니까 컨디셔너를 먼저 올려놓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10분 정도.
1: So for Seongmo, because they put on so much hairspray for their hair, before he washes it, he puts on conditioner on for at least 10 minutes.
0: 석재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8: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약간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머리를 씻었는데 원래는 저도 한 5분 뭐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고 그래서 거의 바로 씻어도 바로 씻겨 나갈 정도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오, 나이스.
6: 잘 말립니다.
1: 어허.
2: 굿.
6: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 오호.
6: 잘 말려야 합니다.
1: 도균 said, "Make sure you dry your hair well after you wash it. It's very important."
2: Definitely.
1: All right, next question, please.
4: Yes. Are there any concepts you'd like to try in the future?
1: 아하,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도 있는지.
0: 어허, 성일님 있으실까요?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With every step taken, Panguchun Stream has accumulated stories. Here is another chronicler.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His work is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people who vividly restored a part of Shilla engraved on a thin gold leaf into digital form. As the art of the past meets the technology of today, cultural heritage gains a new life.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고요.
0: From conservation scientists to digital artists and computer engineers. For them, the heritage of the past is a new future. Since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wer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now preparing its digital heritage.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양박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How will the legacy of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awaken through new technology? The Earth's time spans billions of years. Upon it, human memories have been etch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now, we stand before it.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0: 어떤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장 역할을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이렇게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디지털 헤리티지 엑스퍼트 김지교 continues his new challenge in 경주.
0: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1: At the site of the Gyeongju Apex Summit,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the time of Silla once again meet the people of today. He is the one who bridges the gap left by past artifacts with modern sensibilities.
2: 지금
1: the forest where the myths of Silla slumber meets the digital world to be reimagined and transformed into reality.
0: 예, 밖에 것에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1: A new space where myth and the virtual world converge.
0: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1: Here. You can also see patterns inspired by the Panguda Terrace petroglyphs. The past does not linger. It seeps into new memories.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leaving humanity's traces on the rocks. And that heritage has now become a name known across the world.
3: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1: It was a long-awaited moment.
4: 방구천에 안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 The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hich everyone had hoped for. The real story begins now.
4: 그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안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안각화 속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fog has swallowed the valley. We must wait a little longer for the slumbering world to awaken. This man treads carefully, afraid he might startle them. Still, they spot him in an instant.
1: 여기서 파랑새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You can't see them, but the chirping is so welcoming. The joy of encountering birds has brought him here.
1: Oh. 아, 새끼들아. 이제 막 이소를 했네. 임배지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It's still young, yet it has already stepped out into the world.
1: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0: The forest is like a secret garden. Life flourishes along the waterways, and migratory birds that have traveled far rest here. Panguchun stream carries the pulse of life and never stops, even at this very moment. Within it, humans are part of nature.
1: Kaput, 또 돈다.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The photographer is waiting for the bluebird. Those raw, wondrous moments arrive like a reward for a heart that has waited with bated breath.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After a long wait, he encounters these precious lives. Their profound attachment to life is captured by the camera.

0: This is Professor Moon Myung-dae, who first revealed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to the world. These records of the Silla royal family were fascinating to him as well.
1: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풍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The people who visited the Panguchun stream and the names they left behind. The inscriptions on the rock spark the imagination.

0: A historical puzzle was completed as two records connected.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A place where the breath of the past echoes like a story. 소리꾼 고영열 has come to see the petroglyphs in Cheonjeon-li. He, who has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through traditional music, stands before this great heritage.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 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0: collections and releasing colou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2: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3: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4: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3: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유출과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5: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오스 유스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오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7: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8: 혜승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9: 저희 해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8: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10: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활어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10: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활어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숙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8: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10: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8: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10: 저희 혜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심층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취향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9: 저희 혜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층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8: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잉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5: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SMEC은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0: 그분들의 그런 이동에 관련된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젊은 시절하고 동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사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1: This wearable robot weighs just 2 kilograms. Even elderly users can put it on by themselves in less than 10 seconds. Equipped with four high-power actuators on both sides of the hips, it not only helps maintain walking balance, but also enhances leg strength by up to 3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cts as a robot's brain, analyzes the wearer's condition in real time and delivers optimal assistance across various terrains, from gentle paths to rugged rocky trails and steep stairs.
0: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었을 때, 입고 걸을 때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각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자세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보행에 관련된 건강의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보행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복합상가 같은 그런 좀 더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A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A very special kind of wearable device was created here to expand the stride of older adults. It's an ultra-lightweight elastic suit developed by Dr. Shin Ho-chol's team at the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is innovative technolog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rable robots, such as heavy weight, high price, and discomfort, all at once.
2: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만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경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성 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 The secret lies in a unique structure called tensegrity. Combining tension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technology helps maintain a firm structure using only lightweight cables and a simple frame similar to an umbrella or a tent.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concept to the human body to provide gentle support for the spine and legs and reduce the strain of simple movements such as sitting, standing, and lifting objects. Its effectiveness is shown in data. In clinical trials on individuals 65 years of age and older, simply wearing the suit increased walking speed by 14%. Chair stand performance, a barometer of lower body strength, improved by 40%.
3: 다섯, 아홉.
1: The time required to climb and descend stairs was also reduced by 18%. This shows how technology can become part of the body to provide support.
4: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걷을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5: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This suit, weighing less than a kilogram, is now preparing to expand into a broader world.
6: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보조.
1: This platform, which can be expanded from a passive product to an active system equipped with AI, is expected to be put to use even at industrial sites beyond healthcare and caregiving.
2: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We all know that exercise is good for health. But few of us can explain what exactly it does for the body. To explain the systemic effects of exercise, scientists have actively studied and discovered substances known as myokines since the 2000s. Myokines are protein signaling molecules secreted by muscles during exercise, acting like hormones that influence overall health. This discovery shows that muscles are not just organs for movement, but important endocrine organs. Active research is underway to discover new myokines and explain their functions. A research team led by Dr. Yang Yong-yeol at the Ag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as found a special protein called CLCF1, which underlies the effects of exercise. Secreted from muscles during physical activity, it helps strengthen muscles and bones, thus suppressing musculoskeletal aging.
7: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1: The researchers first divided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young and elderly, and had them exercise. They then analyzed changes in the blood levels of the CLCF1 protein. Surprisingly, the protein levels spiked in younger individuals after just one session of exercise, whereas older participants needed more than 12 weeks of consistent exercise for the levels to rise. The researchers then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ged mice. When CLCF1 was injected into aged mice, their muscle strength and bone density improved. But when the action of CLCF1 was inhibited, even exercise produced little effect.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is protein is essential to benefit from exercise fully. This study proves that in muscle cells, CLCF1 enhances the function of mitochondria, known as the cell's energy factories. In bone cells,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osteoclasts, which break down bone tissue, while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which build bone.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proteins secreted within the body cause musculoskeletal aging and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7: Okay.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Understanding and treating brain disorder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re the greatest challenges in modern medicine. This is why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to electrophysiology, a technology that reads the communication between neurons through electrical signals. Probes are inserted directly into the brain to read signals. Sometimes electrical stimulation is used to treat diseases. But there is a major barrier. The body recognizes implanted electrodes as foreign objects and accumulates immune cells around them through foreign body reaction. After just 1 month, the signals get lost, making long-term treatment or research impossible.

0: To overcome this, Drs. Hung Hae-jung's team at the Brain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Professor Park Sung-jun's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 groundbreaking coating technology. It extends the lifespan of brain implanted electrodes from just 1 month to more than 3. First, they change the material of the electrodes. Instead of rigid silicon, they used flexible plastics to reduce damage to brain tissue and applied a 100 nanometer thick coa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to improve durability. These electrodes not only record neuronal activity in real time, but can also deliver medication. This enables control of specific neural systems or the induction of certain behaviors through optogenetic stimulation.
1: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박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innovation lies in the 100 nanometer thick polymer coating.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groundbreaking deposition process that uses gas and light instead of liquid. The equipment itself already existed, but its application to brain neural electrode coatings and the coating material itself we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coating swells slightly upon contact with cerebral spinal fluid, forming a barrier that prevents proteins or immune cells from sticking to the electrode. The results were a big success. The lifespan of electrodes was extended to more than 3 months. Anim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new electrode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by more than 60%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des and increased neural survival rates by 85%. Moreover, the signal-to-noise ratio, which indicates the clarity of brain signals, improved over time. This shows that long-term, stabl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neural signals is possible. And the technology can be used in brain diseas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rain signal technologies.
2: 뭐 유연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research team attached a crown-shaped device onto the heads of lab mice to analyze their behavioral responses and brain signals to specific stimuli. A neural interface made with the soft material is implanted into the mouse brain to read and regulate signals from the neural system.
3: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0: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rain-computer interfaces. It paves the way for a future where elderly patients can control machines on their own and live daily life actively.
4: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 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5: 하나 눌러보세요, 안 보여. 그럼 저 밑에 하나.
0: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5: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예, 예.
0: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6: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0: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7: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6: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0: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6: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8: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 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담잖아요, 쇼핑할 때?
0: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6: 치즈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스틱을.
7: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0: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9: 추가
0: They've regained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7: 확인하시고
0: 네.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10: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1: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기면서 AI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동영상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동영상 배우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하루에 쇼츠로 10개 정도 올립니다.

0: 채널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We live in 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part of daily life. Missing an opportunity to learn could turn the gap in AI skills into an unbridgeable chasm.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32 new AI digital learning centers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2: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AI 사용법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AI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Science and technolog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the lives of seniors from passive care to an active, healthy lifespan. When technology serves humanity and learning enriches life, old age is no longer the end, but a new beginning. In the era of the aging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tinue to turn crisis into an opportunity.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0: 더 넉넉하게 넣어야지.
1: 센 불로 1시간, 중불로 1시간. 그랬다 꺼 끄고 한 30분 뜸 들이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 냉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What the?
1: 불조정이죠. 시간과 불조정.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가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천. 거기 진짜 옛날에는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 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해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 펼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이,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 닭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 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 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돌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돌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요 닭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피덩어리 요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요거 불린 녹두 네,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0: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참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1: 이게 무거워.

후추도 옆에다가 이렇게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나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네,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예.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근데,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0: 테마
1: 발신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재밌죠?
1: 네, 재밌어요.
0: 처음에 재미없었죠?
1: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0: 난해했죠?
1: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0: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0: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1: 세금 많이 내시나요?
0: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0: 필요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죠.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건 원래 없거든요.
2: 네, 네,
1: 진짜
2: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2: 그쵸,
1: 없습니다.
2: 근데 그거
1: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 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의 음차로 음만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인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It Doesn't Matter 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홍의 작가 함께했습니다. 나 생일 하면 축하해. 생일 홍의 작 축하해. 소리 질러.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세제 옛길, 옛길 박물관이에요.
2: 책도 그렇고, 네. 뭐 별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3: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2: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4: 네. 그래, 좋았어.
2: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아,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0: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0: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0: 산에 왔으니까.
1: 네.
0: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0: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0: 이곳에요?
1: 네.
0: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0: 미술이요?
1: 네.
0: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화를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0: 그렇죠. 마술.
1: 네.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0: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 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0: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0: 신기하네.
1: 딱 숨어 있습니다.
0: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0: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0: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아니죠.
0: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0: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0: 네네.
1: 예, 포대 스님인데.
0: 아, 포대 스님?
1: 네네. 일반적으로 뭐.

0: 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예.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1: 예. 네.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네.
0: 자, 저 자세히 보세요.
1: 어?
0: 자세히.
1: 잠깐만요.
0: 자세히.
1: 어?
0: 자세히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어, 뭐야 이게?
0: 이렇게까지. 싹.
1: 어.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0: 어. 우와. 이렇게.
1: 우와. 우와. 어, 잠깐만요.
0: 이렇게. 너 어디가?
1: 어.
0: 너 어디가?
1: 어, 계속 쳐다보시네.
2: 이 움직이는 물상, 마술 같은 미술.
1: 네. 잠깐만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2: 그렇죠.
1: 네.
2: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1: 어, 이러세요. 네. 어,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2: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1: 우와. 어, 신기하다.
2: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0: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1: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오.
2: 안녕하세요.
1: 어유.
2: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TV에, 네. 텔레비에 자주 나와. 아이고, 그
1: 아유,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님.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아이고, 서랍을 예. 잡읍시다.
1: 예, 구경 왔다가, 예.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예.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2: 아이고, 예. 어떻게 아시고, 아이고, 참 그러시구나.
0: 분위기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2: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네.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예. 저 미륵 대불, 예. 저런 탁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1: 아, 직접 다.
2: 직접, 예.
1: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아.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나요?
2: 근데 그 네. 발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네.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네.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네.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세상의 동상은.
1: 그렇죠.
2: 그런데 하면 실패,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하나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1: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2: 그렇죠.
1: 딱.
2: 나를 아. 자로 가는 게 자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1: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2: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네.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오.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어, 안 들어요? 예. 어, 예, 알겠습니다.
2: 예, 들어와 보세요.
1: 어, 기쁜 듯이 이렇게.
2: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름 아보시겠어요?
1: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간세보살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래, 그렇죠.
2: 예. 야.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예, 오늘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하신...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전통 가마.
1: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예.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예.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예.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네. 한번 제 예, 뭐, 제작하는데 가보시겠어요? 아,
2: 작업하시는 공간에
0: 네, 같이 한번 예. 체험도 해보시고.
1: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은 예, 이리 오세요. 예.
1: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이거 직접 오세요. 우리가 만든다네.
0: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예, 예. 아이고, 마치 잘 보셨네요. 이리 와보세요.
1: 아, 이곳에서?
0: 예, 예. 예. 이거는 도자기로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중이었었어요. 네, 네. 사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네. 아, 오.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양각, 불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네. 자, 여기서 네. 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네.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네.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맞춰서.
0: 됐지요.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대장경을 찍든 뭘든 하든
1: 아, 눌러주는
0: 이해하시죠?
1: 네.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네.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어, 예. 예.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거 뚫을테니까 네. 자 한번 뜯어봅시다.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예.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그렇죠. 형상이 또 선생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네.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유, 그래,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 기제, 세바라이, 아무디,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신성치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1: 안냐, 바라, 밀라, 신경, 환자, 제오, 살, 바.
0: 자,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좋습니다.
1: 잘 나올 것 같아요. 초파일 느낌이 있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해야 돼. 그리야. 네.
1: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시네. 아,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유,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우와.
0: 한번 보세요.
1: 예.
2: 와, 오, 이걸 올리구나.
1: 야,
0: 그렇죠.
1: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유 관세음보살.
0: 관세음보살. 네.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네. 가마로 들어가면 아유.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1: 아 이게요?
2: 초벌 네. 거예요.
0: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석을 네.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 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네.
1: 제 생각은 예.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0: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1: 특별하게. 네.
0: 요 도자기 사이에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아,
1: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0: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1: 아이고 관세무사.
0: 그래 할 겁니다. 예. 아우. 네, 고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예.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0: 아이고 제작을 참 기가 막히네 오늘.
1: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 돼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네.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어요.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녹화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 조용히.

0: 안녕하세요. 와.
1: 아이고. 야.
2: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세 자리랑 맞죠?
1: 네. 네. 네. 문경세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헐버트. 네.
1: 들어보셨어요? 아~
2: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아~ 네.
1: 그렇군요.
3: 그렇군요.
1: 여기 옛길 박물관이라고 있고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그래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네.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세제 아리랑.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에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아, 거기 들어가요.
0: 문경세제 아리랑이 아, 세계인들의 귀에 처음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와. 네, 네. 그럼
2: 그러니까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주 좀 해주시죠.
1: 아,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0: 아니 뭐 이거야 뭐. 네,
2: 네. 어머니들만 이렇게 탁탁탁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의 이름이 뭔가요?
1: 요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박달나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다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0: 침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그래야 얘가, 예, 네.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둘릴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럼 무거워요.
0: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1: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0: 예.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저거 볼게요. 이러면 자세가 틀렸어요.
1: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0: 어깨 치면 안 돼.
1: 아, 치면 안 돼.
0: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1: 그러네요.
0: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거를 해놓은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2: 저는요.
0: 벌써 안 돼. 지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1: 네.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아리랑? 좀, 예, 노래. 살짝. 예.
0: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요.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우흥경세제 물박달나무.
0: 홍두깨 방망이로 다나가네.
1: 다나가네. 아.
0: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3: 아리랑, 아리랑.
0: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같죠? 그럼 아리.

0: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1: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2: 아~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셔.
1: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2: 네,
0: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랑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2: 대기로 우리 문경세 자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섰거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퉁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야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깨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찰 음식 명장 1호이자 47년째 요리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계신 선재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1: 네,
0: 오신
1: 안녕하세요.
0: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거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저희 방송에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먼저
1: 제가 뭐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식진흥원 이사장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그 분들한테 우리 그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네. 제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사실 이렇게 섭외 요청이 많으신 것도 그 글로벌 OTT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있잖아요.
1: 네.
0: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을 알리기 네. 위해서도 출연을 결심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1: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찰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고, 물론 이제 옛날에 저보다 먼저 하신 스님들도 계시는데, 그냥 짧게 뭐 네. 이런 방송에서 좀 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나가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런 관심이 뭐 이제 수행하시는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린 데는 좀 반가웠을 수도 있지만은 살짝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사찰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채식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다르죠.
0: 네.
1: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0: 네.
1: 생명을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배가 불러 죽겠다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생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먹는 음식이 우리가 뭐 자연식이다, 채식이다 그러잖아요. 사찰 음식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도와줘야 돼요.
0: 네.
1: 그것이 이제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지혜를 주는 음식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줘야지만이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무슨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 음식이 사찰 음식입니다. 그럼 왜 그게 음식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좋은 음식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에서 오고
0: 네.
1: 좋은 식재료는 좋은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배추를 먹겠다 그러면 배추를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햇빛 뭐 공기가 필요한데 그 땅이 만약에 아프면 또 물이 안 좋으면 공기가 안 좋으면 배추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0: 네.
1: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고
0: 네.
1: 그 스님들이 그런 음식 문화를 이제 가꾸고 또 수확하고 그걸 가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0: 네.
1: 이 모든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기초라는 거죠.
0: 네. 그러한 정의를 하면 사실 채식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1: 네.
0: 그냥 건강해야 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또 우리 몸이 또 그걸 받아들이면 더 건강해지고 근데 또 사찰 음식하고 또 크게 다른 게 흔히 좀 알린 게 오신채를 네, 쓰지 네.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오신채는 파, 마늘, 네. 양파, 달래, 흥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흥거는 우리나라 없고 중국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파마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열을 많이 이렇게 내주는 음식들이에요. 그 결국 뭐냐면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네. 하도 내게 만들어줘요. 그런 음식들이. 왜 열이 나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채식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0: 근데 사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가신 이유가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누가 이제 나한테 뭐 흑백요소 받느냐 이렇게 해서 안 받다 그랬더니 스님한테 혹시 섭외 안 하느냐 물어서 아니 안 왔는데 그랬더니 오면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흑백요리사라고. 그래서 저 안 나가요. 대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되게 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내가 왜 요리 경연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식재료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는 지혜가 많다. 그래서 또 사면이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하는 야채 맛이 틀리고 그래서 나라가 또 옆으로 긴 게 아니라 길이로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북서부터 제주도까지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도 틀려서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 네. 그 다양한 식재료를 지혜롭게 먹는 것이 바로 발효이다. 김치도 담아 먹고 간장, 된장, 꼬창을 통해서 이거를 독을 해독해주고 그 지방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된장을 많이 먹고 참기운이는 추운 지방엔 고추장으로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마다 음식을 이렇게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잘 담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 흑백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분들이. 바뀌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출연시켜서 떠리키라고 나갔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0: 탑6까지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원하신 바 이런 사찰 음식, 채식주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궁금해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1: 이제 우리 나이 때는요, 뭐 집에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대가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무슨 일을 하지 않지만 엄마가 엮고거나 이러면 나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떠먹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대요. 할머니가 매일 밥상을 그렇게 예쁘게 막 가지가지 음식을 차려줘서 네. 할머니 때 음식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먹었던 기억들이 제가 음식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진짜 잘 먹고 그렇게 호황해고 살았 더라고요. 예.
0: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음식을 예. 너무나도 좋은 귀한 음식을 드시고 자르셨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길 아니면 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출가를 하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또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그것도
1: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용주사 그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거의 용수사를 갔는데 큰 스님이 부모원 증언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출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스님한테 법문 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는 대도인이 돼서 네. 부모님 은혜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해서 그런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시면서 네. 네가 뭐 돈이 없니 부모가 없니 뭐 네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뭐 반 허락하시고 어머니는 허락 안 한 상태에서
0: 예,
1: 출가를 했어요.
0: 네, 절에 들어가셔서도 첫 일이 사실 스님들의 식사인 그 네, 예. 공양을 준비하는 일부터 네, 하셨다고. 예. 그게 원래 처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1: 네, 맞아요.
0: 원래 그게.
1: 그래서 네. 농사 짓고 이제 밥 짓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심도 하고 내려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제가 요즘에 새싹이라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새싹을 따로 안 팔고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날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새싹부터 먹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네. 옛날 새싹을 따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어요. 근데 노스님이 이제 그 씨를 뿌렸는데 서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많이 뿌리고 어디는 조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릇을 들고 저걸 뽑아야 된다. 너무 꽉 베인 거는 네, 네. 못 자라니까
0: 이렇게
1: 네, 중간중간 뽑아주고 또 성근 데는 얼마 안 낸 데는 이게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 오면 탁 쓰러져 갖고 힘드니까 저걸 뽑아서 여기다 심고 저 많은 데는 뽑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수행할 때도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항상 중도를 지켜서 하라 그러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도를 일러 주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새생생에 목숨을 다 바쳐서 수행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거기서 제가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평생을 나 수행자의 그 길을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알려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청소년 이제 아이들 네. 어린이들
0: 그 어린이들. 예, 그 청소년을 위한 불교 수련회를 운영하시면서 그 먹는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아, 이제 아까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 돌이나 물 떵져갖고 막 일렁이면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고요하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0: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절에 와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몸속에 독을 빼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빛이 틀려져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교육청에서 보내다가 전국의 아이들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네.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심성과 또 아토피 이런 거를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무리해서 사실 병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거의 3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밥도 네, 대충대충 예, 예. 너무 바쁘시니까는
0: 뭐 거의 뭐 잠을 뭐 24시간을 지켜야 될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네. 그냥 손바닥 발바닥이 노라니까 귤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새카맸었거든요.
1: 그래서 치료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그냥 길어야 1년이고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1: 간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0: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간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타고 나갔고 네. 이제 그래 간경화 네. 흑달까지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약도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음식을 다 바꾸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1: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건강하신.
0: 그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1: 그러면 순수히 그냥 드시는 음식으로 네. 본인의 몸을 네, 예. 치유를 하신 거예요?
0: 예. 이제 경전 속에 보면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약이 아닌 걸 버리면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갖고 했는데 그 눈은 좋은데 이 간에서 심장에서 열이 차니까 압이 올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근 주스를 먹으라 그래. 당근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갈아갖고 제가 먹었어요. 당근 주스를 먹으면 영양이 많아서 제가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주스도 못 먹으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래서 밥은 김치하고 네. 된장, 간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국물 타먹고 간장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해줘서 김치국물을 타먹고 간장 넣어서 먹으니까 당근 주스 먹고 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어 먹다가 그걸 갖고 김치를 담고 이제 수박도 막 차니까 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제 수박을 갈아서 그 물에다가 김치 담그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기초가 되는 나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꼬창 갖고도 김치를 담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간장, 된장 그리고 내가 그 감식초 그거가 다였어요.
1: 김치를 만드는.
0: 아니, 그리고
1: 영양.
0: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장도 담가 먹고, 이제 또 그 간장에다가 김치를 절여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게 약이 네, 그래서, 따로 필요 없으시네요.
0: 네, 네, 저를 살려준 것이 네. 음식이었고. 그래서, 아,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나야겠다. 그리고 그런 비행청소년을 더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지혜를 전하고 또 연구하는 곳이 궁금해집니다. 가파른 산 중턱에 놓인 그곳을 저희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침 시작입니다, 이게. 아침 일어나서 스님한테 기도하고 내 마음 들여다보고 그런 거 시작입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 뭐 속으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차도 마시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치자같이. 요 꽃잎은 요즘에 그 겨울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꽃을 그냥 버리기 미안해서 잎을 이렇게 말려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0: 저한테 요리 배우신 분이 저라고 이렇게 떠서 보내주셨어요, 인형을. 예. 예. 이쁘죠? 예. 여기는 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자연의 식재료를 내가 먹었을 때 약이 되게 만들어주는 양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가 있는 곳입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스님. 저희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장독대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따라하기 쉬운 팁이라든지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좀 더 보약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0: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발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고기나 뭐 쌀은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소화시켜 주는 게 발효거든요. 얘는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뭐 김치나 장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1: 빼주는.
0: 그렇죠. 네. 이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가 해서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 조합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장도 다 못 가지면 저렇게 만들어진 장을 좀 사서 드시면 좋겠고 구해서 드시면 좋겠고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김치를 많이 담가서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저는 김치 속에 제가 담근 장도 넣지만 그냥 그거 아니래도 발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 귀중한 소중한 그게 바로 김치거든요. 유네스코도 올라가고 장문화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 장과 김치 문화는 세계문화의 문화유산에 올라갈 듯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어떠한 세계 음식하고도 우리나라 음식과 어디가도 잘 어울리지만 세계 어떠한 음식하고도 잘 조화롭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김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천연의 맛을 또 즐길 수 있지 않나.
0: 그리고 사람들이 김치를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맵지 않게 먹는 김치 많아요. 우리가 떡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고 죽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운 것만 생각하잖아. 네. 막 무김치, 뭐, 안 그러면 배추김치, 그 다음에 뭐 열무김치,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간장에다 절여서도 하지만 가위를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오곡 못 먹으니까 뭐 수수, 뭐 보리, 뭐 이렇게 좁쌀 이런 거 넣고 이제 가위를 이제 먹고 남자, 많거나 가위를 있으면 그 가위를 다 갈아서 김치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을 먹기 전에 주스처럼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어디 가서 좀 먹고 불편하면 그거를 주스처럼 마셔요.
1: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0: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먹는 쓰레기를 좀 줄이는 일을 스님들의 그 실생활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내가 먹거리를 비누할 수 있게 농사지는 걸 자꾸 먹게 되면 걔도 행복하지 않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지만 지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철 음식 먹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먹고 이랬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 문화가 한동안 이렇게 중간에 없어 사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를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 목걸이 문화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내 목걸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 교육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네. 청년들까지 네. 함께 하고 싶어요.
1: 저희도 기대해보고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마음의 행복은 내가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박한 자연에서 얻은 밥상으로 한 끼를 준비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선지 스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체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던 와중에 이제 연극을 이제 아마추어로 좀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연극이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절망감이 되게 컸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약간의 도둑맞았다 내지는 이제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만 그리고 문제의식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다양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을 하고 나니까 연극이 그런 대안교육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도 생각은 못했었고, 그냥 연극 자체가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관계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력,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창작의 작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조금씩 하던 차에 여기 이제 학교에 아동청소년극 전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한 분을 또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한번 여기서도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죠. 이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서 사실 가장 제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삼았던 뭐라 그럴까요? 테마는 유년기의 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소꿉놀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꿉놀이만 이제 유년기 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시절에 행해지는 이를테면 이제 상상적 행위를 이렇게 수반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은 다 사실은 이제 연극적 놀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극적 놀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의 예술적인 어떤 뿌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연극은 어린이의 이 놀이, 놀이성에 기초할 때 어린이랑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극적 놀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즉흥이거든요. 임프라비제이션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대본을 쓰고 자 이거대로 역할 나눠서 연습해서 연극놀이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상적인 롤플레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일종의 즉흥 연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그 어린 시절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엔 그런 걸 이제 잘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순간은 그런 즉흥 연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특별히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고, 희곡을 베이스로 무대에서 올려지는 이런 프로덕션 공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좀 자신도 없고 뭐 그러던, 저도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모습이 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 관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고, 저는 사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좀 폄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루는 이제 연극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른 관객이 주로 이제 보는 연극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이 청소년극

그러니까 어린이극으로 어린이를 만날 때랑 이제 그냥 우리 연극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른 관객을 만났을 때어그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연극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린이극은 어린이극대로 이렇게 훨씬 더 진지한 예술의 영역에서 좀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공연 개발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영유아 관객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근데 영유아 파트에서는 감각적으로 예술가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을 때이 관객으로 온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갈수 있고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또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미스테리를 우리한테 많이 또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어린이 이제 청소년극까지 현재는 이제 넓게 포함해서 어린이 청소년극이 이제 특히나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면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년극 하면 뭐야? 그렇지. 뭐 우리 보라고 뭘 만든 거야? 뭐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들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재밌는 연극이고 그냥 너희들을 관객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청소년극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제 오해나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청소년만 보는 공연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청소년극이 뭘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극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써야 하는가?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청소년극이 필요하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청소년극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제 연구소에서 청소년극 작업을 하기 전에는 예술의 한 영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청소년극을 공연예술 한 분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본인들의 서사를 이런 예술 장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학원물 같은 영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층적인 뭐 청소년의 인물과 이야기와 또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다루는 예술 매체가 매우 드물고 그거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둘러싼 입시 환경 때문에 거의 그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쨌든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소년을 호명하고 청소년기의 서사를 고민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짚어가는 작업들은 우리한테는 되게 지금 중요하다. 이제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는 뭐 2011년에 이제 국립극단의 지금 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런 부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립극단의 역사는 70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어린이 청소년극을 위한 파트가 생긴 거는 불과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청소년 시기에 연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연극을 만난 경험이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꼭 그 사람이 연극을 하건 안 하건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극 작업에 조금 매진하게 됐고 이제 청소년극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른 창작자들이 모여서 막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막 청소년극을 다 만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최혜세님이 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연을 제작하면서 연계된 이제 이를테면 예술교육으로 이제 따로 또 같이 이제 공연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작업도 이어가고 둘 사이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관객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작업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이 성인 창작자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요. 연구소에도 그런 이제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럼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예술과 탐색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뭐 작가나 뭐 이런 연출가 중심보다는 뭐 무대 미술가나 안무가나 뭐 이렇게 이제 영상 작업자나 뭐 이런 디자이너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을 좀 했었어요. 뭐, 네. 뭐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서, 네. 뭐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창작자들이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들도 막 펼쳐지고 그게 전체 어쨌든 예술에 대한 뭐 친밀성도 키우고 동시에 예술의 다양성도 키워가는 이런 작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 되게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Hallo, willkommen.

좀 빠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Having been around for 1,500 years, Chungju has a long history where loyalty, filial duty, and manners are cherished. A park in the heart of the city provides a public space for citizens. There, you will find the 1,500-year-old Apgaksu Ginkgo tree, a tangible cultural asset of Chungbuk Province.
2: 우리 청주시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죠. 지리적으로도 우리 그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빛나는 직지가 바로 이곳 청주에서 탄생했고요.
1: Chungju is rich in history and culture. A factory built here after South Korea gained independence hummed along for 60 years. What happened to the place now after it served its purpose? Introducing Chungju's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hat was realized after a long debate on whether to raise the old factory site or preserve it. Now it shows a path forward for similar cases.
2: 1946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담배 공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14만 제곱미터. 였고요. 근로자들이 한때는 약 4천 명 정도가 그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1: Hardly known or seen nowadays, this tobacco factory greatly contributed to Chungju's economy in the 1960s. When the factory doors closed in 2004, all of it came to an abrupt halt. Machines no longer ran and workers were gone. The bustling place became an empty shell of what it once was.
3: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그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4: 90년 후반쯤에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옆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5: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장소였었죠.
1: Once an economic engine for the area, the factory was left abandoned without a purpose. Perhaps it was inevitable for people to forget its existence.

0: 버려져 있는 곳에 비둘기와 비둘기 똥,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자라는 데 합의가 된 거죠.
1: Carrying out a makeover of an old tobacco factory into a cultural space was a long process. To harmonize an old factory with art when the two are on opposite spectrums wa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during the makeover.

0: 문제는 리모델링 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이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적어도 이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조청 본관 그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1: After many suggestions were given, the decision was made to preserve the original building. By keeping the tobacco factory's history intact, the space aims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expand that mission. A place where industrial activity abruptly ended now beams with a leisurely atmosphere. And accessible to anyone who seeks the arts and culture.
2: Actually, this is a contemporary culture.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 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게 하나 쫙 있어서 뭐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볼거리, 들을거리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냐.
1: They say valleys and rivers can change in 10 years. And here we have what was once a tobacco factory transformed into a cultural hub in Cheongju in the span of 10 years. A place that provided stable jobs now lets people enjoy creative pursuits. To see what makes Dongbu Changgo charming, you have to look deeper inside.
0: I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동부창고인데 동부창고는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부창고만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한 개 공간은 뭐 생활문화센터, 또 공연연습장,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조창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 changing world, value-added industries are changing as well. The makeover of Dongbu Changgo is an example of a modern art factory. Instead of churning out cigarettes, the place now creates art and culture, showing the new values that people appreciate today.
3: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놀이터 문화예술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 The naming of Dongbu Changgo is a nod to its past. While keeping ties to its past after its renovation, the site used to be in the east wing of the factory complex. The space demonstrates a strong legacy. In addition, the building names around Dongbu Changgo have a peculiar characteristic.
4: 저희 좀 동부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1: Dongbu Changgo has the purpose of making arts and culture a part of the lives of the locals. People can freely swing by for a cup of coffee and appreciate the art. That itself is a cultural experience. When the locals come here, they are making art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Local artists are able to show their works as well.
4: 동부창고 팔동 카페 씨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상해 만들어진 카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 씨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시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One of the reasons behind making Dongbu Changgo was to foster creativity among the locals. By calling it an arts playground instead of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it focused on the purpose of encouraging individual-led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Because in our childhood days, a playground was full of fun where dreams were boundless. Engaging in arts and culture does not have to result in something impressive. Even small achievements can bring happiness.
3: 최근 지역 산업이 이제 경제 활동 중심에서 문화 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 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 Dongbu Changgo is operated by the local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m to expand their artistic horizons and 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s based on their own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Even the regular flea market days held at Dongbu Changgo are organized by citizens who are free to use the space. The space brings creators and consumers of art and cultural content can meet in the closest possible way.
5: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보태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Local citizens do not have to go out of their way to enjoy culture and art. As a cultural spa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to people, it supports them in their creative pursuits, where they are empowered to become the artist or creator they always wanted to be.
6: Oh,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 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1: Building 34 is another community-based space that has a wood workshop. F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woodwork tools and equipment, the shop makes its equipment available to all folks. This embodies the spirit of making cultural pursuits easily accessible.
2: 사실 이 목공 예실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꺼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Building 35 in Dongbu Chango is a space reserved for concert rehearsals. In the individual music practice rooms, you'll see citizens practicing their instruments together in small groups.
7: 옆으로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볼게요.
1: Now, performances are given by citizens who took music lessons here and practiced their skill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Dongbu Chango supports creative pursuits.
8: 겉모습은 아직도 왜 그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아 청주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아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As Dongbu Chango bustles with artistic activities led by local citizens, it is also enriching their lives.

0: Pursuing a meaningful lif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llotted to everyone. While collaborating and reaching towards wider horizons, the citizens of Chungju create art all around Dongbu Chango.
1: Dongbu Chango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네, 동부 창고 많이 이용하죠.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 차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가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0: 동부 창고, an arts playground for citizens. Once an old factory warehouse, it now drives the local economy as a bustling hub for arts and culture. The past site has given Dongbu Chango a legacy that courses through it today. And the artistic aspirations built upon it represent new values for today and tomorrow.
3: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조유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조유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조유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그 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새로운 어떤 그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거듭난 거죠.
0: despite being abandoned for years and losing its vibrancy, the old tobacco factory made a comeback under a renovation that preserved its past. 동부창고 bring a fresh momentum.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400년간 이어진 고유 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0: 씨 한옥에 한옥.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0: 아
1: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근데 한국의 방은 온돌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0: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0: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0: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2: I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온돌,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omething you have to do, you can use the expression 아 or 어야 하다. For example, to say that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go indoors, you can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Well then, how would you tell someone they have to throw their trash in the trash can? That's right, it's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How would you say that someone is not allowed to do something? You can use 면 or 으면 안 되다. If people are not allowed to wear shoes indoors, you would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If people aren't allowed to throw their trash here, you would say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To express the purpose or goal of something, you can add 도록 to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For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in Korea about building hanok for the purpose of having good airflow, which in Korean is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Next, how would you express that you to keep quiet in public spaces with the goal of not disturbing others? It would b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실내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1: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0: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1: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승준 씨, 한옥마을은 왜 왔어요?
1: 와이엇에게 한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와이엇 SNS에 한옥 사진이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0: 아,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한옥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요.
1: 한옥을 왜 좋아해요?
0: 이유는 너무 많은데 정말 아름답잖아요.
1: 맞아요. 한옥은 흙과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옥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한옥을 보면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다 좋아해요.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해요. 혹시 저에게 또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문화가 있어요?
2: I also love hanok, which are built in harmony with nature, evoking a sense of tranquility and peace. It seems Wyatt and Seungjun feel the same way about hanok too. In K-Chat Season 1, we learned the expression 아 or 어서, which is used to connect two sentences in a casual relationship. Let's learn another expression that can provide the reason or explanation for something. And the expression is 거든요잖아요. When using 거든요, think of the English expression this is because, while 잖아요 is similar to the English expression as you already know. 거든요 is used to tell somebody something new that they don't already know. That's how Seungjun used it. Seungjun said, 한옥 사진이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To explain that the reason he took Wyatt there was because he saw a lot of 한옥 photos on Wyatt's social media. How about one more example? The expression 한옥은 돌과 흙